체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날의 우리 즐거이 부르세. 저 찬양 띄워드리면서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뿜뿜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 내리는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라디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간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평범한 오늘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특별한 날로 기억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 우리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이 날에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재미나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다고 막 쳐지고 그런 라디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여러분들 어서 이쪽으로 쓱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들 어찌야 끌어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 박윤이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조병레스에 오늘도 DJ 혀가 보들보들 하시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잖아요. 그럼 혀가 보들보들해져요. 자, 차미경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소소한 행복 속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늘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한창 더운 날씨에 무덥고 막 그랬었는데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지는 아침이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효성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네요. 빗모닝입니다. 사진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참 좋아해가지고 예쁜 옷, 예쁜 가방, 예쁜 포즈 이런 거 많이 하고 사진 찍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만드신 명품답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건디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명품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라고 갑자기 DJ한테 예, 어우야 위로가 확 된다 그냥. 예. 디자이 당신은 명품입니다. 어디야? 굿땡이야? 예. 하나님의 굿땡. 그렇지.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즐거이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서로 우리 뿜뿜라디오 우리로 모인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자, 손 펴세요. 예, 옆 사람에게 손 뻗을게요. 라디오로 손 뻗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We are the one. We are the future. 우리는 주님의 미래다. 저 함께 찬양하며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출석 체크 받아봅니다. 3분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 오늘의 오프닝 보내드릴게요.

축복해요 여러분. 5797 이병우 강공금 김은예 우혜영 972 김영희 아 우리 민주씨도 축복합니다. 자 어서들 입장하세요. 축복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문자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당신의 이름까지 불러드리면서 스포!

당신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넘쳐날 거예요. 0830 782 정명욱이 허정인이도

0: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아침 시작해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D-O-O-R 도어가 찬양해요. 단문하시면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당신의 이름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 불러드리면서 축복할게요. 약간 조금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혀도 보들보들하고 아주 그냥 마음도 뭉글뭉글한다 아주 그냥.
1: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0: 남평숙 씨 0830님

0: 강호명 이성훈 정병숙 강병영
1: 이 시간 너의 맘속에
0: 성기씨도 오셨네요.
1: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0: 혜선이 누나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D.O.O.R. 주님의 문 도어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LIV1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6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수승하고 아주 특별하게 모십니다. Precious 나의 보물 같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씨 비오는 날은 참 좋습니다. 차도 자동세차 몸도 자동세신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세상이 다 자동이야. 예, 빠르게 변해가는 이 자동화의 시대 속에서 예, 이제 세신도 예, 자동화를 이루어낸 우리 정승기 씨의 문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머리 쫄딱 젖고 이러면 예,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요런 날이 감기 걸리기 딱 좋아요. 그리고 뭐 실내에서는 막 저기 또 냉방 시작하셨거든요. 냉방을 가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젖은 상태에서 이제 그 냉방 그 에어컨 딱 맞으면 바로 감기 걸리지.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수아 씨 안 보이고 있고 우리 설공이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좀 호명한 거예요. 예, 출석 부른 겁니다.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쁜 영주 출석합니다라고 예, 본인이 적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예. 이제 그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DJ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는 그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문자에 막 뭘 더하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여러분들이 보내 주시는 그 문자만 소개를 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어떤 그 톤만 가미를 할 뿐 내용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쁜 영주라고 예. 본인께서 이제 자아자찬을 해 주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런 거 다 허용이 되는 공간이에요. 우리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리고 싶은 그 닉네임 뭐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의 남자 김무신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이름 자체도 파이팅이죠. 무신 아야 이름이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제가 또 만나 뵀는데 이분은 뭐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 아주 그냥 남자의 향기 납니다. 예. 향수 뭐 쓰세요? 최예원 입장 맞추

0: 주셨고요. 골드 사이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 김민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김민주, 데모크라스 킴.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한 하루입니다. 어제 건강 검진 받고 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이 건강 검진 하고 나면은 약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병원 다녀오면 약간 좀 아. 일상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거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그거 제대로 느끼고 오신 우리 민주 씨 축복하고, 우리가 이제 그럴 일 없이 평소에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잘 안 돼. 인간이 그래요. 좀 연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막 무슨 이슈가 없더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저기 의지하다가 이제 주님밖에 안 보일 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매일 매일 또 느끼고 있지만 또 매일 매일 또 실패하게 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아유, 너무 오랜만에 오자. 아니, 임텐션이, 아야! 아이, 텐션이, 임텐션이 씨가, 예,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텐션이었다가 슬슬 회복 중입니다. 아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임텐션 씨,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냈어요? 늘 궁금했는데, 우리 임텐션. 오랜만에 함께해주셨네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뭐, 어떤 그 이야기들. 뭐 여력이 되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아 너무 반갑네요. 잘 오셨습니다. 아 우리 도화도 오랜만에 왔네요. 아이, 귀여운 도화 출석합니다라고 예, 어머니가 적어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그 우리 뿜뿜 라디오는 뭐 안 그 안 숨깁니다. 바로 얘기해 드립니다. 뭐 꾸밈이 없는 라디오다. 그래서 어머니가 본인 입으로 귀여운 도화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귀여운 거 맞아. 예, 귀여운 거 맞아요. 제가 봤는데, 아, 너무 귀여워. 우리 도화 아직, 앙! 너무 귀여워가지고, 맨날 안아주고 싶어. 그냥, 찬양 드릴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Fear Worship의 찬양 함께 합니다.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면서, 우리 아침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미라미 박보람이 우리가 라미가 박보람이 함께하고 있네요. 나의 죄

0: 자,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홈커밍 데이 합시다라고요. 아, 홈커밍 데이 좋다. 여기가 여러분의 홈이에요. 아, 좋네. 당신의 집 홈품 라디오. 집으로 오세요. 힘이 들 땐 언제든 집으로 오세요.
1: 따스하게 안아줄게.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 AI로 목회를 또 감당하고 계신 우리 전문가세요, 전문가. 네, 강사로 모시고 실전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가득한 AI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저 이제 자리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신청을 곧 그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소정의 회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회비가 있는데요. 이 회비에 식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참석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가 가요. 신청 링크 꼭 작성해 주시고 회비까지 입금을 맞춰 주셔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4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비 오는 수요일이에요. 예, 비 오는 날에 딱 맞는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넛 시간, 연주 is my life.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J가 아, 비 오는 날에 맞춰서 예, 연주를 한 곡 들려드릴 겁니다. 건반. 예, 여러분 건반 좋아하시죠? 예, 건반. 예, 누가 피아노로 그랬어요? 예, 멜로디언이에요, 멜로디언. 아, 멜로디언 칠 줄 아는 남자, 예, DJ 건이가 여러분들께 연주로 예, 들려드릴 겁니다. 찬양을 연주할 건데 그 연주를 잘 들으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정답을 담문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앞에 예, 제가 아끼는 멜로디언이에요. 요게 이제 그 우리 그 집 앞에 예, 그 동네 문방구에서 산 오랜만에 좀 문방구에서 산 예, 멜로디언인데 5,000원짜리고 굉장히 그 옐로우 톤이 2톤이에요. 2톤. 예, 아 3톤이네. 예, 옐로우랑 오렌지랑 그린으로 예, 이루어져 있는 난해예요. 예, 약간 색상은 난해한데 약간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으로 예, 좀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뭐 골랐다기보다는 오픈하니까 이런 색깔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고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멜로디언 지금부터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씨 잘 듣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찬양을 띄워드릴 텐데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고 너무 이렇게 연주에 심취하면 약간 지금 정답을 못 맞히실 수 있으니까 에, 빨리빨리 남겨주시고 정답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코 벌써 들어갔네. 감독님 고맙습니다. 에코. 예, 비 오는 날엔 또 에코거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여기까지 만나봤어. 아니, 한 번을 못 맞추네. 한 번을 못 맞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이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요. 아, 내가 연주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아, 세상에. 사람이 그렇죠? 예. 그 똑같은 거 계속 치는데도 잘 안 돼. 똑같이 잘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왜 죄송하죠? 예.

아, 너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아, 세상에 내 너무 눈물 나는 거 있지. 아,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예, 어, 막 버벅대고 막, 아, 난리가 났었던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지 정답을 담으러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PD님 우시나요? 예, 아, 도준이 엄마 DJ가 가슴으로 울었어. 예, 남자의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코로 물고 계신 거 아니죠? 라고. 아, 못 들어주겠다고. 예, 아, 눈물 나서. 너무 눈물 나서 못 들어주겠다고. 예. 나의 사랑하는 자, 정답 담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어요. 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문자창이 조금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 예,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 그래서 지금 관자하려고 오신 거라고요라고 이병욱 씨께서, 예, 기리지 마요. 자꾸 그러지 마. 이거 얼마나 엄마 생각나는 찬양인데 이거를 지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보느라고 지금 관절님이 오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네. 자,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정답 받아봤습니다. 오늘 코너 함께 했죠. 예, 비 오는 날에 딱 어울리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디제이가 직접 여러분들께, 예, 연주를 들려드렸던, 그런 고품격 음악, 예, 코너 함께 만나봤습니다. 김연주 씨, 예, 전국 극동방송 아나운서 중에 멜로디언 불어가지고 웃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굳이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런 그 안 하는 거를 DJ가 굳이 하는 거야. 굳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못 들어 죽었다라고 남겨주신 우리 박보람 대단히 고맙고 코로 불고 있다. 그리고 애쓴다. 안쓰럽네. 왜 나도 같이 호흡을 하고 있지?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소호흡기 드릴까요?라고. 예. 자, 정답을 공개할게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 코너니까. 예. 저 정해진 폼이 있거든요. 정답은요. 너는 꽃이야. You are flower였습니다. 여러분 나 좀 쉬고 올게요. 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맞아줘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잠언서 2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예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제가 예전에 어떤 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제자는 잠시 후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으니까 기대하라며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설교에서 성공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성공에 관심이 많고 또 성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성공보다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성공주의가 아니고 성장주의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기독교 신앙은 주의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무엇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재물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그 영혼이 파괴되지요. 심지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0: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출로 풍족해가지고 창고를 더 많이 짓고 내가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죠. 그날 밤 그의 영혼이 떠납니다.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영혼이 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런 부자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더 높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되는가요?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훈련해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공자가 아주 잘 가르쳤어요.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무엇인가요? 인입니다. 인. 이 인에서 출발하여 맹자는 사람의 본성을 인의 예지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은 깜짝 놀라서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는 핀잔이 듣기 싫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수호지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며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지요. 또 사양지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고 사양지심은 사양하는 마음이지요. 시비지심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인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지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의를 완성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예의 완성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지혜 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가 있어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이 참된 살아있는 신앙이죠. 은혜가 넘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에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한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

1.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모든 강단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목사님들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흘려보내게 하소서. 말씀의 빛과 사랑의 손길로 지역을 섬기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개교회주의와 기복신앙, 이념의 바벨탑을 허물어 주소서. 사람의 전통이나 정치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한 소망의 등불을 밝히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하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어렵다 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소의 등불이 밤새 꺼지지 않듯 한국교회가 늘 껴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진리를 거역하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에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갈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실시간을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와 그리고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방송 참여까지 가능하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껏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태님 7822님 찬영이 찬영이 이찬영이 그리고 조병래 엉에어 엉에어라고 2부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병경 입장 로이스 김홍강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2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가셔서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스에 가끔 찬양 사역자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녹음용도 아닌 방송용 콘솔 하나 놓고 부르는 건디 목소리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고막에 콩깍지가 꼈나?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뭐 제대로 꼈지. 예, 제대로 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this is 깍지 콩깍지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으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 디스스 콩깍지 변함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리 찬양 사역자분들이 그 저기 차려놓은 어떤 그 식탁에 DJ는 숟가락만 얹어놔서 그래요. DJ가 식탁 차리면은 아주 그냥 난리 날 텐데, 예, 그냥 숟가락만 쓱 얹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들리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0501님.

비 그리고 안개, 이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진주로 가는 출장길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비가 있어야 또 세상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 비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작품,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김정숙 씨, 비 내리는 수요일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늘도 주 안에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53님, 고품격 묵직하고 침착한 뿜뿜 라디오 만세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이게 뭐 그거를 또 캐치를 하네. 2053님이 아, 이 통찰력이 있어. 네, 고품격 묵직 침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뿜뿜 라디오를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런, 예, 그 단어들인데, 그 많이들 안 써주셔서 그렇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 그런 것들이다. 예,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공감까지는 지금 못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2003님. 나만 지금 공감하고 있어. 아, 이평경 씨, 건디, 그 우리 방송 썸네일에 손가락을 모으고 뭔가를 찌르는 듯한 동작, 이거 웃기려고 한 거예요? 어떤 포즈예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웃기려고 한 거 맞고요. 예, 웃기려고 한 거 맞고, 근데 이제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의 총알, 예, 사랑의 총알, 러브 오브 건, 총의 사랑인가요? 그 건 오브 러브, 사랑의, 여튼 뭐 러브건을 여러분들께, 예, 빵야빵야 발사하겠다, 예, 다 사로잡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예,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어필하려고, 예, 웃기려고 사진 찍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김해로 출장 가는 길 출석 체크합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김해교회 우리 김정훈이 집사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아침 또 시작하는 많은 분들, 예, 함께하고 있는데요. 뿜뿜 라디오에서 또 품격 있게 찬양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감사 찬양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Draw Me Nea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전엔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오는 수요일 실시간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도 신청합니다 라고 118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선아씨 건디 저 안 보여요? 이름 좀 불러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네요. 선아, 승은이 만극하옵니다. 선아. 됐지? 예. 오랜만에 성심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영희띠, 방송 들으면서 창원 가서 엄마 모시고요. 이비에 서울 동생네로 2박 3일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메가스 티로토스 또 다녀오시네.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안전 운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속 수행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빨리 가려고 밟으면 위험해요. 이런 비 오는 날은 위험하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가주시기 바라겠고, 당신의 그 여유에 뿜뿜 라디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지역을 벗어나도 상관없이 뿜뿜 라디오가 진행이 된다. 단지 11시까지만 한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야,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그 약속 같은 시간이 있으니까 11시까지만 함께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 이유는 소망이기도. 예,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디 목이 쉬셨네요. 아까 멜로디언이 무리였나?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요? 뭐 전혀? 전혀 그렇죠. 멜로디언은 거의 뭐 제 2의 성대인데? 너무 편하네. 너무 편하네.

편안해요. 멜로디언은 너무 저의 어떤 그 신체와 같은 악기다. 아,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너무 편안해. 근데 그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내 신체가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는 법이지. 어,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냥 뭐 덜컹거리는 거지. 뭐 불편하거나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전혀 안 됩니다. 예, 너무 편안했어. 어, 너무 편안해가지고 졸 뻔했어요. 아주 그냥. 그런 걸로 해줘요. 예, 그런 걸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뿜뿜 라디오. 어, 오늘 코너스키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너스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코코너스 시간. 예,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행시. 예, 어, 연주로 갈게요. 예, 그, 연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뭐, 왜죠? 왜, 연주만 나와도 왜 웃지?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고품격 음악 코너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연주로 이행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0981번, 장문은 100원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행시 던져 막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릴 거예요. 짧게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어요. 비 오는 날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

이행시 달립니다.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짧게 치고 빠지는 오늘의 이행시. 단문호시반 샵공구 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던져 던져 툭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처럼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갑자기 부른 게 이행시 타임. 오늘의 이행시 제스어는 연주였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 원 연 연기학원에 갔더니 주 주님이 쓰셔서 연예인 됐다. 축하드리겠고요. 하창수 여 연결합니다. 주 주님께 꼭 연결하세요. 감동감동 0391님 연 연결고리 주 주님밖에 없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1185님 연 연애를 할 때는 주 주님과 함께 합시다. 성공. 아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연애 사랑도 남녀의 사랑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아, 그래서 많은 우리 저기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DJ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그 사랑의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 너와 내가 있지만 우리끼리 다가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큰일 나고 함께 주님께로 다가가야지. 아, 거기서 만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삼각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185님 잘했습니다. 박병현 연 연지건지 곱게 찍어서 주 주님 뵙는 설레임. 풀메. 1075님 여 연두쌤 수영가요. 주 주말에 예 바쁘대요. 연두쌤 선생님 좀 바빠가지고 예, 혼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로이스 연 연기처럼 사라지기 전에 주 사랑으로 채워봐요. 잘했다. 정복영 연 연하게 주 주황색으로 색칠해보자. 예 오렌지야. 김대성 연 연락하지 마라 사탄아. 주 주님하고만 통화할 거다. 예, 그죠? 섬남씨 연 연금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주 주님. 예 좋습니다. 정성기 연 연못에 빠진 이 금도끼 주 주운 사람이 임자. 예, 돌려줘요. 예, 부당취득 예,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제 법적으로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1185님 연애를 할 때는 주님과 함께 깔끔하게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목마른 내 영혼 차량 함께 만나보신 이후에 오늘의 코너죠.
1: 목마른 내 영혼
0: 목마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말씀을 채우다 돌아옵니다.

0: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주 수요일 아침 우리 안에 말씀이 뿜뿜 솟아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하는 코너죠. 말씀을 채우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창원 산성교회 이채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1: 네.
0: 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책이 있죠. 바로 네. 성경. 어, 예. 목사님께서 눈을 질끈 감으시는 네, 아. 오늘의 오프닝. 예. 아, 비가 오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딱 좋은 어떤 그런 날씨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그런데 보통 우리 네. 그 비 오는 수요 저녁 예배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런 세상에. 이야기가 있죠.
0: 예.
1: 사람들이 가장 오지 않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0: 아, 그때, 확실히 좀 한산하죠.
1: 예, 그때 주님께서 예.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말했기 때문에
0: 예. 예.
1: 뭐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더 우리 수요일 그렇습니다. 저녁 예배
0: 네.
1: 나가서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0: 예, 비가 오면 예. 이게 육신이 조금 이렇게 피곤해지고 예. 좀 이렇게 번거로워지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게 예. 하나님과의 관계,
1: 그렇죠.
0: 말씀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처절하게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그 의미에서 네. 비 오는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1: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요.
0: 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1: 제일 없을 때. 아. 깨어 있어야 된다.
0: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비가 오는 날입니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니까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셔서
1: 예.
0: 또 오늘 말씀을 채우다부터 수요 예배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채우다는 어떤 본문 말씀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우리 74절 7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패를 다루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다루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의 묵상 메시지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내면의 갈등, 죄의 문제, 또 내가 결단하고 다짐한 일 등등 삶의 전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마 승리의 발자국보다 내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실패의 발자국이 더 많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다루는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는 실패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에 언제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실패는 우리네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참 많은 영역에서 실패를 합니다. 내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서 실패를 하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 양육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했다가 어느새 중단을 하고 러닝을 하다가 작심삼일로 그칩니다. 성경 1독도 레위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또한 남아나는 은밀한 죄의 문제 등 우리는 수많은 삶의 영역에서 지금도 실패를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실패를,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10번, 100번 거절을 당하고 오랜 세월 인내하다가 전도하게 됩니다. 10번, 100번의 거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프로농구 선수들의 자유투 슛의 70%가 실패를 합니다. 프로야구에서 타율 3할대를 치면 잘 치는 타자입니다. 3할대라는 것은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고 7번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실수하여 아들을 저주합니다. 모세는 화를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에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밤,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한 어린 요정의 말에 자기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연거푸 세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실패가 그들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실패일까요? 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실패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려면 수없이 많이 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없이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를 똑바로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좌세가 필요합니다.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실패를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우뚝 다시 일어서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다루는 세 가지 원리. 첫째는 실패를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워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는 배울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 후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심밖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만지게 됩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실패가 찾아올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중 베드로가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베드로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0: 신약에 있어서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실패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제자 중에 가장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큰 실패가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자, 실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째, 실패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두 번째로 실패를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를 다루는 원리. 세 번째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측은하게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가치는 베드로의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늘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를 하셨습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하셨습니까? 혹 결혼에 실패하셨습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에, 직장 생활에, 여러 관계 속에서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며 우리를 더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패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슨 실패가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돈방송의 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고 배우며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네, 오늘 말씀을 채우다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패를 다루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묵상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오늘 참 공감 가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흔히 세상에서 그 실패라고 하면 네. 뭔가 부정적인 것, 네. 잘못된 것, 그리고 네. 해서는 안 되는 거,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참 많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0: 결국은 손해가 되는 거, 뭐 이런 의미로
1: 그렇죠. 네. 하지만 실패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실패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네.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0: 실패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많죠. 그래서 도리어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네.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닌가.
1: 그렇습니다.
0: 실패를 그리고 잘 다뤄야 되지 않을까.
1: 예, 오늘의 내용 세 가지를 뭐 한 번에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실패는 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0: 아. 네. 과거의 실패 때문에

0: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거 그게 진짜 실패죠. 네.
1: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진짜 실패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일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네. 좋겠다.
0: 지금 실패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나간다면 그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더욱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 삶에 놀라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1: 그리고 마지막에 말미에도 참 큰 위로가 됐던 말이 있죠. 우리의 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없다.
0: 네. 우리의 그 어떤 실패, 우리의 그 어떤 죄, 그 어떤 넘어짐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결코 우리가 능가할 정도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1: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우리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들 꼭 다시 한번 또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또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이청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0: 며칠 전 직장 공동체 직원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여느 단체와 다르게 표정들이 밝고 참 따뜻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수장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한 그 자리엔 드러나지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만의 시간에 반드시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소망의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독이는 시간임을 우리 모두 기억했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마산세강교회 김일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제가 이제 오프닝으로 말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 네. 특히 이런 분위기를 많이 내는 공동체가 네. 교회 공동체가 많죠.
1: 아, 그렇죠. 예,
0: 모두가 헌신하고 수고해서 따뜻하고 맞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네. 뭐 저희들도 목회자라서 잘 아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들의 수고와 애씀과 드러나지 않는 아픔들이 가려진 대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신앙 공동체가 함께 쉬어간다는 그거죠. 네, 축복의 네. 현장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이 참 축복의 현장이고 기쁨이 넘치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아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독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언제까지 제가 여기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따뜻거림이 있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들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더 힘써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15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후편도염으로 인해 최근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하나님 아버지, 1151님께서 올려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인후편도염으로 인하여서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육신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조속한 시간 내에 치료의 손길을 만나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1151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먹는 약들을 통하여, 음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97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저혈당으로 입원 중이십니다. 지난 주말에 갑작스럽게 쇼크가 와서 두 번 119에 실려가시기도 하셨고 또 혈당 수치도 35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혈당이 안정돼 치료를 잘 받으며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혈당 관리가 참 중요하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9721님 아버지께서 조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혈당 증상으로 인하여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당뇨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지혈증의 문제로 인하여서, 혈압의 문제로 인하여서 현대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9721님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119에 실려가서 하나님, 위급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저혈당이 아주 심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의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버지가 치료를 잘 받아 일상으로 돌아오기에 부족한 감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0: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9721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92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어린 자녀가 미코플라즈마 바이러스와 메타뉴모 바이러스에 걸려 입원 중에 있습니다. 두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과정마다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돼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바이러스 이름이 너무 생소한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자녀가 둘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1: 네. 아, 요즘 그렇군요. 유행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네. 네.
0: 현대인에서 이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우리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279님의 가정에 요즘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 자녀 모두가 다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사 선생님의 손길, 간호사 선생님의 손길, 먹는 약,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두 자녀에게 치료의 손길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서 일상생활에서 학교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며 가정생활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일들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9279님의 가정이 더 축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더 잘 섬겨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이 군대에서 코를 골아서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내무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밤에 아들이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것을 기다렸다가 자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이 부분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0: 내무반 생활하는 전체가 힘이 드니까요. 네. 미리 알았다고 하면 조치를 채우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네.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의 아드님 군대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서 힘듦이 있어서 내무반 생활하는 모든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를 골아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생활하기에 어렵다고 할 그런 지경까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동료들이 다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내무반 생활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치료하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7087님의 아드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무반 생활하는 모든 동료들에게도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7087님의 아드님의 마음이 무거울 줄 압니다. 하나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멋있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95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전에 큰 언니에게 물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형편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도움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0: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길들이 열리지 않고 환경이 열리지 않을

0: 할지라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9507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들, 유로 특별히 큰 은혜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0: 흘러보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9507님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사랑, 이 받은 은혜를 놀랍게 동서남북으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손으로 온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꿈꾸고 있는 모든 비전들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귀한 분을 붙여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92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9살 된 아들이 6월에 결혼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비 아들 부부가 믿음으로 더 절 잘 다듬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모든 결혼 준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결혼 예식 당일에 좋은 날씨와 많은 하객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잘 준비했다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 건강한 가정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모든 여건, 환경, 날씨, 하객들, 모든 절차와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 가정이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1: 아멘.
0: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능히 잘 이루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를 테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받았던 이 사명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한 이 가정의 은약의 자손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통하여 부모 세대가 기쁨을 누리고 조부모 세대도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79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립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더 떨리는데요. 가슴도 뛰고 목소리가 떨려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혼자 계실 때 찬송을 힘있게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799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도 두근거려서 하나님 자신감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청중들에게 본인의 의사들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7997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상생활들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전도의 현장에도 떨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는 가운데 속에도 떨림없이 본인의 의사들을, 복음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일상을 생활하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러보내는 멋진 7997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생방송으로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듣고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57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현일 집사님의 유방암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하나님 아버지, 6574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유방암 수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어제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부터의 모든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최은일 집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속에서 치료의 손길을 더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이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염려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 집사님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0: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의 모든 삶들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이 삶의 현장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 10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유방암이 전이돼 수술해야 하는데요. 잘 치료되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0: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고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힘을 내어 믿음으로 전진하여 치료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1040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유방암이 전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해야 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1: 주여.
0: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 아멘.
0: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 일상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수술해야 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함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가정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후의 모든 회복의 가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은요 74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아버지께서 어지러움으로 걷는 게 힘드셔서 다니질 못하시는데요. 병원에서는 걷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는 걸 아셔서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그렇습니다. 어르신네들 기력이 떨어지고 어지럼 증상이 있으면 참 힘들어하는 가운데 네.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 회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428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어지럽기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시며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도록 사랑하는 친정아버지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상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어지럼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 아멘.
0: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걸을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먹는 것부터 비롯하여 모든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직면해 있는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걷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과 고통 아픔 가운데 속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어지럼증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예, 69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구본영 예비 며느리 김형경입니다. 올해 12월 25일 집례 받고서 결혼식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0: 아들과 며느리 축복합니다. 모든 이 세례 과정들을 잘 통과하신 후에 복된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99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사랑할 아들 구본영 하나님 아버지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정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침례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 속에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0: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약의 자손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699 아, 방금 기도했네요. 78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강호 청년이 구직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기도한 그대로 직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832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강호 청년이 지금 구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멋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복된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강호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꾸며 비전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돈하는 모든 일들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낙망하지 아니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준비하는 이강호 청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91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손녀 하애리가 눈에 사시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9134님께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녀 하애리가 눈에 사시가 있어서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할머니 된 입장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의료진의 손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 일상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손녀 하이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질병이 없도록, 아픔이 없도록, 건강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예, 06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엄마의 대퇴골 골절 수술을 위해 기도 요청 드렸었는데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도 잘 되고 회복되셔서 병실로 오시게 됐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남은 여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수술이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0680님께서 친정 엄마의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또한 기대의 응답을 받아서 수술도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서 하나님 재활 치료도 받고 마지막 모든 가정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방원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0680님의 친정엄마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아있는 이 여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하는 친정엄마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마산 세광교회 김일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지난 시간에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했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간을 건져내는 그 구원자의 이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실까요? 그리고 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흔적을 남기셨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물론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통상적으로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성별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냥 단순히 직분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세 직분자들이 메시아와 관계 있음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흔적을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놓고 보면 사실은 구약은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구약에 이제 이 후반부에 보면 주로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지서들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구약에 이제 중반에는 주로 역사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역사는 거의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항상 그 평가가 그 왕이 선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볼때 역사가 딴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왕이 어땠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왕에 대한 얘기 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론 계열의 어떤 국가적인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렇게 족장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이 자기의 어떤 족속들을 대표해서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했을 당시에 모든 가정들을 대표해서 가장이 이제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들 아니면 족장들을 포함한다고 할때 모세오경은 그의 제사와 제사장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내용이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계속적인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왕은 대적을 이기는 대적을 상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는 예배와 또 속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이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조금 더 깊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모든 참된 왕과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의 사무엘은 그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시냐? 그것이 인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그리고 사단 때문에 인간이 모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사실 이 근원에 모든 문제가 소급되는 바로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으로서 대적되는 사단을 이기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메시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0: 제자이면서 그 메시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 메시아는 왕으로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 메시아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 메시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메시아는 인간의 근원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바처럼 메시아는 우리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는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예, 그것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얘기하기를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메시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그 순간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받고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뜻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848-2326번 복음 가득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

0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학원보그마 인큐베이팅이 다음 세대 학교 선교 연합 사역을 전국 교단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5일 안양 세종한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백석총회 학원보그마 세미나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학교 공식 절차 내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워 지역교회와 연계하는 사역 모델을 본격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석총회가 주최하는 이번

0: 세미나에서는 교단과 신학대 학원, 지역교회를 연결한 선교 생태계 구축 방안과 실제적인 전도 사례들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00여 개 학교에서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운동은 믿는 학생 중심의 기존 기도 모임과 달리 비신자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주최 측은 지역교회가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전제 조건 없이 지원함으로써 사역의 지속성을 높이고 붕괴하는 학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 내 교회 등 종교시설이 토지만 대토받고 건축비는 알아서 부담해야 했던 법적 불이익과 갈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가페교회 건축위원회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종교시설을 포함해 새 건축물까지 분양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는 상가 소유주와 달리 종교시설은 건축물 공급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합 측으로부터 토지만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해석을 통해 주택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설과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가페교회 이흔재 장로는 이번 결정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전국 교회와 종교시설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과의 소송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로 예배당이 전소됐던 경북 안동의 한 농촌교회가 각지에서 답지한 후원으로 재건된 뒤 받은 사랑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환원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 소속 안동 달마을 추월교회는 최근 새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11평 규모의 임시 예배당을 어르신들을 위한 원적외선 사우나와 카페를 갖춘 달마을 힐링쉼터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이영기 담임 목사는 고령화된 시골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고향을 지키며 몸과 마음을 치유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장로의 제안으로 쉼터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배당을 세운 지 석 달 만에 발생한 화재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목사는 전국교회와 구호단체의 교단을 초월한 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달마을 추월교회는 오는 25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한편 향후 농촌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선교 사역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여성 근대 교육과 선교의 요람인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정신으로 걸어온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화여고는 어제 서울 중구 이화박물관에서 약하니 힘되고 어둠의 빛되자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막하고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항일의식을 일깨운 서광진 선생의 친필 교가액자 등 미공개 유물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3.1운동에 참여했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명예졸업장과 수영자 기록카드를 비롯해 농촌봉사와 소외이웃 섬김에 앞장섰던 소녀선교회의 활동사진 등이 함께 소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영미 교목은 이번 전시가 지나온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첫 마음처럼 시대의 약자들을 품었던 믿음과 섬김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온종일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19도로 높지 않겠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크게 변화 없을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이웃의 친절로 위장한 2단의 방법입니다.

0: 여보, 우리 집 너무 좋다. 인테리어도 좋고.
1: 그래, 햇볕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0: 조용해서 마음에 들지?
1: 맞다. 저번 집은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잖아.
0: 맞아.
1: 아,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이삿짐 정리한다고 피곤한데 배달 시킬까?
0: 어?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2: 아, 안녕하십니까. 옆집 1004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3: 예, 무슨 일이신지.
2: 아, 제가 갈비찜을 좀 만들었는데.
3: 아이고.
2: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 아,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아, 의아뜸과 감사합니다.
2: 아유, 이 얼굴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진 걸 보니 딱 신혼이신가 보네요.
0: 네.
2: 그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이소. 아, 저기 옆집인데 과일 좀 드시라고요. 아, 저기 옆집인데 김장김치를 했거든요. 아, 저기 옆집인데 식혜 좀 드세요.
3: 야, 그 옆집 분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네.
0: 아, 그러게. 뭔가 부탁하려고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웃을 때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나 완전 깜짝깜짝 놀라.
3: 뭐야?
0: 혹시
2: 옆집입니다.
3: 아, 또 왔다.
0: 아, 여보, 자기가 이제 음식이든 뭐든 안 가지고 오셔도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려.
3: 그래야겠다. 저기요, 그 이제 매번 너무 감사한데요.
2: 아유, 감사하다고요? 아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그 참된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3: 예? 참된 기도요? 갑자기.
2: 아, 참된 기도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도 일반 교회 다녀봤는데 진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뭔지, 영적인 양식이 뭔지

0: 진짜로 가르쳐 준다고요.
1: 아, 저희도 교회 다녀요. 문에도 교회 이름 붙여놨는데.
0: 아, 그거 저도 봤지요. 아,
1: 예.
0: 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 있을 뿐 진짜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된 기도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2: 잠요. 혹시 그분인가 뭔가 아니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잘해준 겁니까?
0: 그런 건 아니고.
1: 아, 저기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된 기도를 하시면 뭔가 다르실 테니까 저희 부부가 이 집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아시겠네요?
0: 일단 신혼이시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맞지요?
1: 저희는요 조용히 지내는 걸 제일 바란다고요.
2: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이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나갈 때 문 앞에 있는 교회 이름 단디 보고 나가 있어. 예!
1: 이웃의 친절이 때론 무서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0: 2단 브레이커
2: 단디 보이소이.
0: 이 캠페인은
1: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3: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0: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행복한 순례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성도로서 오늘 살아가는 나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땅을 받고 집을 지으려고 했던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지금 신앙의 삶은 행복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되며 그 순례자의 길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84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순례자의 모양, 그 어떤 한 사람의 순례자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전에서 보통 찬양을 하고 성전을 섬기던 사람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성전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노래로 만든 것이 이 시편 84편의 노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이제 한 군데 딱 서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막 걸어오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했던 노래인데 여기서 순례자의 특징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순례의 길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 순례자가 순례를 할 때 그 순례, 걸어가는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기 힘과 자기 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3: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요, 영어성경 ESV라는 영어성경을 보시면은요, 자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가 좀 선명하게 드러나요. 팔복과 똑같은 형태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ESV 성경을 보시면은요, 순례자의 힘이 저기 보시면 whose strength is in you라고 돼 있죠. Blessed는 이제 우리 팔복에 보시면 처음에 복 있는 자는 라고 시작하는 거 똑같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온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힘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순례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인생 계획을 새기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이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성경 보시면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직역을 하자면은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순례 걸어가는 자의 길에는 고속도로가 나 있다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려.

0: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방으로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가고 하나님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 보았을 때 평탄한 길, 내가 보았을 때 원하는 길,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하나님의 힘을 들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걸어가는 것이 순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5절과는 너무 다르게 급변하는데 하나님이 내주신 길과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은요, 두 가지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없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로 신호등이 없죠.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국도는 있지만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없어요. 또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속도 방지턱이 없어요. 고속도로에 속도 방지턱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고속도로는요, 방지턱이 없이 가요.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납니다라고 말했는데 6절에 바로 뭘 말합니까? 골짜기, 방지턱이 등장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또 인생을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순례길의 특징은 하나님의 고속도로에는 방지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길은요, 형평탄하고 무조건 형통하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골짜기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골짜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뒤에 보시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거래요. 골짜기인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계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협곡사기에 길이 끊어져가지고 낭떠러지처럼 떨어져서 거기에 내려가면 도대체 물을 먹을 수 있을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충분히 내려가서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부족한 자에게 샘의 흔적은 있는데 샘이 없을 것 같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도 있대요. 골짜기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순례자의 길에 골짜기를 없애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골짜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골짜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물과 비와 즉 도움을 주시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7절 보시면 이 순례자는요, 갈수록 약해지지 않고 갈수록 강해집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1: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0: 예. 영어 성경을 보시면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힘에서 힘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넘치십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피곤하죠. 처음에는 되게 좋지만 한 며칠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먼 길을 가면 지쳐야 되는데 순례자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샘물과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를 먹으면서 걸어가기에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순례길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가면서 강해져가요. 5절에 이미 말했죠. 이 순례길을 시작했던 것은 순례자가 자기 인생 계획을 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계속 힘이 써가는 거죠. 자기 힘은요, 쓰면 쓸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은 쓸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무한 질주함이 되느냐? 그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비법이 있어야 비결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8절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며 골짜기도 공급해주는 힘을 따라서 달려가고 그렇게 더욱더 강해져가고 힘이 있어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전력 질주하면 될것 같은데 8절에 갑자기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멈춤의 쉼표 셀라가 찍혀 있습니다. 길이 뚫려 있어요. 힘도 공급받았어요. 도우신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주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순례자의 미덕은 질주에 있지 않고 멈춤과 동행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오시든지 앞서 가시든지 일단 나는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와 걸어가는

길에는 달릴 때도 있지만 멈추어서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방패로 삼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달려서 잘 달리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내어주시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골짜기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을 주시는 주님을 마주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혹시 내가 방향이 틀리지 않은지 내가 지금 이 물을 만날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지 내가 이 골짜기를 만날 때 멈춰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일단 건너야 되겠다고 뛰어넘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져 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장면들을 통해서 이 순례자의 여정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순례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목표로 여깁니다. 그것이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때보다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사실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의심이 생기는지, 우리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만 거기에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힘겨운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기에 하나님의 약속들과 은혜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며 현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이 악의 장막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에 복이라는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12절이 어떻게 끝나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결국 시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순례자의 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떠돌이처럼 보이는 이 순례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복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역시 이 21세기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우리이며 우리는 도달해야 될 그 하늘 도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요, 이 순례의 특징들을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본문은요, 이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자기가 낸 길이 아닙니다. 시온, 하나님이 내주신 길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향의 문제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정말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향해서 동시에 열려있는 시대를 삽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마찬가지,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애써 찾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열면은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미국으로 달려가고 이란으로 달려가고 오만 곳으로 달려갑니다. 슈퍼마켓도 갔다가 쇼핑몰도 갔다가 백화점 옛날에 가가지고 에너지를 빼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앱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다 열어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순식간에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누군가 SNS를 들여다봅니다. 어떤 뉴스에 분노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 큰 길이 뚫리기는커녕 그나마 주님이 주셔서 조금 뚫렸던 길마저도 오만 수십갈래로 샛길로 다 세워버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시온의 대로를 내가 걸어가며 이런 골짜기를 만나고 있는 건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맞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골짜기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길에는 수많은 골짜기가

짝이들을 만나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되겠죠. 누군가에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떨쳐지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본문은요, 이 골짜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이 없다, 힘든 게 없다, 아무 장애물이 없다, 거침이 없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골짜기가 없다가 아니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샘과 가을비, 이른비를 준비하셔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이미 예비하고 함께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짜기를 우회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여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그곳에서도 보란 듯이 샘물을 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는 솔직히 이런 하나님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참 많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등을 참 많이 돌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다 똑같아요. 골짜기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지, 그 골짜기에서 물 주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잘안 되죠.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 없는 인생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 번 여러 개 부른 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뚜렷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도 주님이 창조했던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타락의 흔적이 흔저한데, 어떻게 그곳에 고난이 없고 골짜기가 없을 수 있겠어요? 천국도 아닌데, 우리도 천사도 아닌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골짜기를 다 없애달라는 것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불편하게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샘물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우리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순례자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을 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시작한 신앙, 자기 힘으로 끌어가는 신앙은요, 얼마 못 가요. 자기 중심으로 끌어올린 신앙은요, 그 중심, 그 결심, 그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힘을 썼을 때, 열심을 냈을 때, 도달하면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좌절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열심은 중요한데요, 때로는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바른 열심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한 열심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힘은 다르죠. 걸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걸을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는, 힘에서 힘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힘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사실 주님의 힘이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영적 셈법에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셈법이 아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천과 일은요, 그냥 보아도 천이 큽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 셈법을 뒤집어 버려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하루도 영원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첫날도 허망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진 이유는요, 바로 이 셈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셈법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목적을 바꾸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을 다 포함하면요, 신앙은 결국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셈법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셈법들은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내게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셈법으로 믿음에 갖다 댔을 때는 늘 좌절하고, 늘 실패하고, 늘 쫓기고, 늘 강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셈법을 가지고 순례길에 들어가면은요, 주님과 하루를 걸었다는 기쁨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열 걸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갔다라는 강박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례길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더 많이, 더 길게, 더 화려하게, 더 높이, 더 내가 기쁘게,
예, 사로잡혀 있는 셈법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례길에 주시는 주님의 뜻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0: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질문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받았다면 결국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순례자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순례자가 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주를 믿는다라는 말과 내가 제자가 됐다라는 말과 내가 순례자가 됐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주를 믿는데 순례자가 안될 수는 없고요. 예수를 믿는데 제자가 안될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84편에 있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방향에서 나오는 적용점인데, 우리의 마음에 나의 고속도로가 아니고 시온의 대로를 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고속도로를 뚫으셔야 해요. 이 고속도로는 딴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할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영적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해요. 시편 5편 3절에 보시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아침을 드려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다윗에게 아침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으려면은요, 짜투리 시간과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가장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드리는 얘기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1: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0: 아멘. 우리가 저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저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의심하지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 있습니까? 먼저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본문의 한 구절을 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작은 오솔길부터 내시면 그렇게 내어졌던 오솔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작업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생명사역을 저희가 하고 또 생명사역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제자 영육반과 제자반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 제자반과 제자 영육반을 하면 꼭 봐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저 그림입니다. 보통 사람은 저 생각의 덩어리 속에 자기만의 신념과 관점이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참 눈에 보이는 건저 인생과 인격, 습관 요 부분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것을 얘기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로 겉으로 꾸며도요, 저 생각의 덩어리 틀 속에 있는 것들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에요.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열심의 시온의 대로, 생각의 덩어리의 시온의 대로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가운데 심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이 바꿔지면 그 생각에 따라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내가 느끼는 정서가 바뀌어요. 그 정서가 바뀌면은요, 그 정서를 따라서 행동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또 반복되다 보면은요,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요. 그 인격이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것이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대로를 내는 시온의 대로를 내는 방법이에요. 내 길로 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뚫는 거예요. 그첫 번째 시작은 뭐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누구도 모르지만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고 있는 가장 깊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 주신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 내가 원하는 선택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천성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 순례자의 길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골짜기를 부정하지 말고요, 골짜기 안에서 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골짜기는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골짜기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무서워하고 외면하면은요, 그것이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샘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골짜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대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골짜기가 찾아온다면 주님께 이거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옮겨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내게 이 골짜기가 떠나길 바랬지만 내가 지금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도 시편 84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는 약속하신 샘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샘물을 먹고 주님의 비를 힘입어서 이 골짜기를 주와 함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통과하거나 내 마음대로 헤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기도했던 게 그거죠. 자기 몸에 가시라는 골짜기를 발견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주님께 참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골짜기를 제거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네게 은혜를 주겠다, 샘물을 주겠다는 응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가 있어야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6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골짜기에 계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누구도 그거 이해 못해줄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이해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거 다 이해 못해요. 공감을 해줄지언정 100% 공감 못할 것이고요. 이해를 해줄지언정 해결은 못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골짜기에 내가 샘물을 숨겨놓았다. 골짜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그 골짜기도 같이 걸어가자. 골짜기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나의 방식으로 그 골짜기를 헤쳐가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게 지금 골짜기가 있다면, 내가 지금 골짜기에 있다면 이 골짜기를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물으시면서 그 골짜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정말 뼛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셈법을 발견하고 내려놓기를 힘씁시다. 셈법을 바꿔야 해요.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녀를 대할 때나 직장을 대할 때나 어떤 문제를 대할 때나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셈법은요, 유전자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 엉뚱한 셈법이 표면으로 싹 올라와 버립니다. 유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발동이 돼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는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셈법은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과 유익을 쟁취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경쟁해야 됩니다. 빼앗아야 합니다. 내 것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은 그 밑으로 깔려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셈법이 세상의 셈법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셈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첫날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한날을 살되 누구랑 같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어요. 세상의 셈법은 무엇을 얼마나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 셈법은 누구와 어떻게를 묻는 셈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했던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던 세상의 셈법이 하나님의 셈법으로 바뀌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익하구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셈법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라고 해도 되고요, 삶의 태도라고 변화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가장 가벼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 변화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순례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이 셈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으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이런 순례자의 길은요, 그냥 목적지에 도착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은요, 그 천성에 들어가는 크리스천을 잔치와 축복으로 마주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당신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순례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매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순간임을 느끼고 경험할 것이며 더

0: 나아가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곳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오래된 그 냉장고에 그 냉동실에 성애가 낄 때가 있잖아요. 아주 두껍게 막 얼어붙는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그 우리 집에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애를 제거하려면 냉장고의 전원을 끄고 그리고 완전히 그게 녹도록 둬야 하는 거죠. 왜요? 성애를 제거하지 않으면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냉장, 특별히 냉동고가 제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성애가 낄 수 있을까요? 뭐 있지요. 그게 아마

뭐 먼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성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상처들,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품고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그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으며 내가 내 입 밖으로 내었던 불평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면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 내가 기도를 해도 말씀을 펴놓고 읽거나 묵상을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도록 그 성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모든 걸 다 멈추고 예를 들면 미워하기도 좀 멈추시고 불평하기도 좀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머물길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잘 안 멈춥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마음의 냉동실 문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죠. 성애가 잔뜩 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의 햇빛을 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문자로 나눌 주제 단어는 회개로 하겠습니다. 회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내 마음에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다루셔야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회개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첫 곡은 손재석 형제님의 목소리로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는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 내가 내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 오프닝에서 우리 성에 낀 냉동실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에 얼어붙은 냉동고를 녹이는 은혜의 시간,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회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령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보고 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잘 기억하는 일이 있고 기억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깜빡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건 너무 또렷하게 잊고 싶어도 기억나는 일들이 있지요. 그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대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요 완결된 일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들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걸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다 끝난 일이야. 그런데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걱정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이 있어요. 미워하는, 불평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이건 우리 뇌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걸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해결해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완성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아무리 내 생각을 돌려봐도,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봐도 내 속에서 선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걱정, 내 염려, 내 감정에 마침표를 찍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토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침표 찍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뭐 직접 건물을 짓진 않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 환기구라고 하네요. 이 신선한 공기는 밖에 있는 공기는 들여오게 하고 또 탁한 공기는 빠져나가게 하는 이것이 환기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기구가

없으면 희한하죠. 건물 안에 곰팡이 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기구 구멍 하나 내는 거에 따라 그 집안 상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우리 영혼에도 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 같은 생각하고 같은 사람 만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영혼이 몹시 답답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그래서 안에서 탁한 공기를 내뱉고 그리고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에 들어오게 하는 영혼의 환기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또 예배,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쉬도록,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 속에 초대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내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의 문을 열고 환기가 시작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어야 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남은 이 오후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내 속을 비우고 주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치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땠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지금 끝까지 남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밤에 왔던 그가 점점 변해서 이제는 모두가 드러나는 그 환한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 변화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이 말을 조금 신학적으로 하면 성화됐다고 말하고요.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또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빛, 자기가 빛이 아닌 그 빛을 증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을 보셨습니까? 그 빛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비춰지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저는 사실 이 빛을 받고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막 처음부터 막 할렐루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 빛을 딱 쐬게 되면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빛대심을 봤을 때 우리 가운데 막 행복하고 막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사실 왜 힘들었냐면 그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 때는 되게 자유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늘 그거에 매이게 되고 삶이 점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공허하고 늘 만족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런 상 가운데도 그냥 그걸 어떻게든 아짝같이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살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면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 주님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당연히 더 숨고 싶고 어둠으로 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고 더 다가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냥 그것 가운데 자복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져요. 제가 나이가 많아져서 눈물이 많아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요즘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고 콧물이 많아져요. 눈물을 흘리면 콧물도 같이 나와가지고 진짜 제일 그게 속상한데 근데 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아 내가 좀 요즘에 약간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빛 가운데 걷다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기에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표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완고할 수가 없어. 눈물 절대 안 나.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 없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과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는 우리의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예전에는요 밤에만 이런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몰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요즘 어때요 여러분? 대낮에도 어떤 수많은 그런 중대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의 이런 밝음 안에도 지금 이 땅이 너무나 어둡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두우니까 그 대낮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저지르고 있죠. 그럼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정말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주님의 빛이 여전히 비춰지고 있어요. 그 빛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떠오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막혀지고 늘 붙잡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 빛 가운데 나와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주님을 같이 함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있죠. 또 한 가지 특별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자매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야, 너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미술하는 자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색깔을 거의 안 썼대요. 이 친구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홍대 미술 이런 쪽 그럼 다 아나? 아무튼 그 갔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색감을 표현할 때 색깔을 많이 안 썼어요. 그냥 거의 검은색. 요걸로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판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검은색만 썼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색깔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야. 내가 색깔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대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빛이 있을 때 이 색감들이 되게 화려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그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가면은 이 대나무가 쫙 이렇게 있는데 햇빛에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녹색이 다 달라요. 되게 진한 녹색이 있고 되게 밝은 녹색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녹색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그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비쳤다는 건 뭐냐면 그냥 흑백이었던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컬러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 다양해지고 너무나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여전히 흑백 가운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의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색깔이 막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그 빛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0: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하시는 엔사랑 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하나님, 분단 당시 북한에 있던 3천여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서북지역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전쟁 이후 극한의 박해로 적대계층으로 몰리며 죽임당하였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과 일가 친척들이 숨어서 이어가는 그루터기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밀리에 숨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보안당국의 감시와 눈초리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 국가교회 사람들도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북한 땅에 전해지는 복음방송 쪽복음 성경이 사람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질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이 환우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북한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 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3화 개꾼 교인들

0: 1892년 인천,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사들의 노력과 달리 인천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질 않았다. 낯선 말,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1: 이참에 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2: 에? 개 모임을요?
1: 응. 그 개 모임 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모임원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챙겨주고.
2: 어, 좋네요. 선교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 그럼 이거 믿음이 아니라 돈게 아니에요?
1: 에이그, 믿음도 챙기고 형편도 챙기자는 얘기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챙겨주는 그런 개니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봐. 더 좋아지지 않겠어? 안 그래?
0: 시작은 거룩한 목적을 지향했으나 점점 믿음보다는 생활, 신앙보다는 돈이 주가 됐다. 그러나 교회에서 개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덧 5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0: 생겼다. 그렇게 개꾼 교인들이 생겼다.
1: 자, 10전. 아이, 근데 너무 많은데. 5전은 거슬러 주소.
2: 나 참, 뭘 또 거슬러. 여기가 예배당이지. 장터도 아니고 무슨.
1: 그래? 아이, 근데 너무 낸 것 같은데. 그러면 난 다음 주 것까지 미리 낼게, 선납.
2: 아하, 참 살다 살다 헌금을 선납하는 건 또 처음 보네, 참.
1: 내가 개하러 왔지 뭐, 헌금 내러 왔어? 다들 내니까 혼자 안 내기도 그렇고 해서 내기는 하는데, 아무튼 난 다음 주 것까지 그 선납.
3: 그럼 나도 10전 내고 다음 주 선납.
2: 이 사람들이 진짜.
3: 아이고, 승환이 말이 맞지 뭐. 예배는 그냥 듣는 거고 잘 앉아있다가 개만 하고 가면 되지 뭐.
4: 맞아요. 그냥 앉아만 있다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해요. 자꾸 졸지 말고.
3: 어머, 아유, 야, 뭐, 내가 뭐 누가 졸았다고 그래? 나 앉았어. 나 눈 감고 기도한 거야.
0: 모인 사람 대부분 세관원이나 탐관오리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 선교사가 뒤를 봐주는 교회 계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승환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
1: 그래. 앞에서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꾸벅꾸벅 조는 건 예의가 아니지. 응? 차라리 나처럼 이렇게 턱을 탁 받쳐서 응? 생각하는 것처럼 응? 한 번씩 끄덕끄덕도 해주고 응?
3: 좋은 생각이네.
0: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개가 잘 될 리가 없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다.
3: 그 자식이 돈을 몽땅 들고 튄 게 맞다니까.
5: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3: 이게 무슨 놈의 교회야? 응? 교회에서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2: 아니 여기서 교회 욕은 왜요? 어? 뭐 교회가 도둑질했어?
3: 혹시 또 알아? 이럴 거 다 짜놓고 훔쳐갔을지.
6: 어? 이 사람 여기서 못하는 말이 없어.
3: 내가 사람 믿는 줄 알아? 그나마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믿고 온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1: 결국 이럴 줄 알았지. 장터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다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6: 아니 그럼 하나님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1: 아니 내 말은 아 그게 아니고.
0: 이승환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실망했고 사람들과 함께 화를 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랐다.
3: 내 다시는 교회 쳐다보나 봐라. 다들 못들해. 여기 앉아있으면 돈이 떨어져. 도둑놈 잡으러 가야지.
1: 에휴, 이놈의 돈이 뭔지. 나도 그만 가서 술이나 마셔야겠다. 믿는 척하다가 돈만 날렸어.
0: 예배당은 텅 비었다. 그렇게 교회의 기도와 찬양 소리는 사라지고 더 이상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모든 기대가 사라진 다음 주일 아침.
7: 어? 자매님.
4: 저 선교사님, 오늘 예배 드리나요?
7: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 그냥 좀 놀라서.
4: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죠?
7: 예.
4: 근데 그때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때 자꾸 생각나고 잠은 통 안 오고 자꾸 눈물만 나고.
8: 누가 왔네?
4: 뭐야 성님? 나한테는 안 온다고 했잖아.
8: 아, 말이 그렇지. 예배는 드려야지. 속상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지 뭐.
4: 아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데 당최 도무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난 묻고 싶어서 왔지.
8: 나도 계속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겨. 이게 그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0: 모두들 교회가 무너졌다고 조롱했다. 겉모습을 보며 모두 웃었지만 거짓으로 시작된 모임 속에도 진짜 말씀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
1: 저...
7: 아니 승환 형제님.
1: 아,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말씀이나 들을까 해서 왔어요.
7: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0: 그럼 우리 다시 예배를 드려볼까요?
1: 뭐 다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0: 아이 그럼요. 여러분과 저의 속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2: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몇몇의 사람들은 계속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0: 승환 형제, 요즘 계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시대요?
1: 아, 뭐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면 혼자 있는 것보단 덜 허하기도 하고.
0: 앉아만 있다고 하기엔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던데요. 눈물 닦으시던 모습도 몇 번 봤습니다.
1: 아, 뭘 또 그런 걸 또 잘 보시네.
0: 제가 보기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1: 예. 그 말씀만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네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0: 그럼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1: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성교사님,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0: 우리에겐 자격이 아니라 은혜지요.
1: 아, 아닙니다. 전 지금 술을 파는 주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하실 것 같지만 형제님께서 좀 그러시면 그 마음의 부담을 해결한 다음 하시죠.
1: 또 하나 있는데요.
0: 예.
1: 세례를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어찌 어머니보다 먼저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0: 아, 형제님. 형제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신 분이군요.
2: 존스 선교사는 이승환의 말을 존중했다. 그리하여 이승환은 강화도에 계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한 후 나중에 세례를 받기로 했다.
3: 어? 승환 형제님이 안 보이시네요.
4: 네, 주막 다 팔고 고향으로 갔대.
3: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4: 네, 어머니한테 갔어.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고향으로 갔어.
3: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겠네요.
4: 참, 우리 사람 잘못 봤어. 그저 실없는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그냥 사람이 괜찮어.
3: 그쵸. 응. 완전 변했죠? 예전에 그렇게 실없이 웃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승환 형제 볼 때마다 흐뭇했거든요.
4: 오메? 잠깐만. 이거 어째 느낌이 쎄한디?
3: 에? 왜요?
4: 이러다가 자네 강화도까지 쫓아갈 것 같아. 어?
3: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4: 수상쩍어.
2: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이승환. 그리하여 1893년 여름 존스 선교사는 세례를 주기 위해 이승환의 고향 마을로 간다. 그러나 마을의 고집센 양반들 때문에 서양인의 상륙이 어렵게 되자 이승환은 어머니를 손수 업고 존스 선교사의 배에 올라 한밤중에 세례를 받는다.
0: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을 구원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1: 예, 믿습니다.
4: 예, 믿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최초의 세례자가 나왔고 그날 이후 이승환의 고향집에서 예배가 시작된다. 이 예배는 현재 강화도 교산교회의 모 교회가 되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3화 개군 교인들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만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형통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형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어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담을 할 때에 참 많이 하는 말이 올해는 꼭 만사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죠.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가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게 되고 이 꼬여있고 또 막혀있던 관계들이 풀리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많이 덕담으로 만사형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정말 만사가 형통하게 되던가요? 오히려 인생을 살수록 만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요, 만사형통을 느끼는 것보다 만사형 통증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무엇과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혹여 일이 잘 풀려서 기쁨과 감사의 연속이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수고는 많았지만 실망과 슬픔이 더 많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셨기에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형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막 고통의 터널에 들어서게 된 그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오늘 계속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자유가 박탈된 노예의 신분으로, 그 신분이 수직으로 하락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인 이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한 사람은 상황이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안에는요, 한 번 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23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2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23절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가 되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던 그 신분, 아주 심각하게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바닥까지 왔나 싶었더니 지하실이 있었네 그러면서 지하로 더 내려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더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죄수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총 다섯 번 나오게 됩니다. 이삭과 관련해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게 되고요, 나머지 세 번이 요셉과 관련해서 쓰이게 되는데요, 그 형통이 세 번 쓰여진 것이 전부 다 이 39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 세 번 다 이유는 다 동일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통의 출발점은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그는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됐어요. 가족도 그와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는 강간범이라고 하는 이 억울함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억울함을 지금 풀 길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이 죄로 인해서 10년 감옥에 갇힙니다. 뭔가 형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냥 무기수로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언제 감옥에 나갈 수 있을지 앞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두고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과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성경은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내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노예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루게 되는 그 성공, 그 성공이 주는 기쁨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 성공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더 크게 넘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형통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인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먼저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통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형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눈부신 자리로 데려가시기보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요, 문제가 다 사라진 상태가 형통이 아닌 거예요. 참된 형통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은 주님의 성품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고 합격을 하고 승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며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울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의 섬김이 있는 사람의 그 사랑의 성품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을 보면 이 알았다라는 말을 보았더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만 보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발은요, 그저 그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인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본 것은 요셉의 말이었고 태도였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었고 성실한 모습이었고 정직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며 그의 성품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신 그 빚어주신 성품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이 자기를 실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던 형들이었어요. 가족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맛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지만 그의 신분이 노예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린 그의 인생,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해서 여러분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하면서 나 이제 삐뚤어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생 삐뚤어지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요, 오늘날 오박사님이 필요한 금쪽이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는요 마찬가지죠. 세상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오늘 요셉이 참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도 자기의 어머니, 자기 아내 그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어머니의 빼어난 미모, 모든 유전자들이요, 그 뛰어난 유전자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지금 세상 말로 몰빵돼 있냐면 이 요셉에게 몰빵돼 있는 거예요. 라헬도 얼마나 예뻤는지 요셉이 그냥 한눈에 뿅 가가지고 14년을 그냥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 라헬과 함께 사는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그가 즐겁게 일할 정도로 그렇게 미모가 탁월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유전적인 것을 몰빵하여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뭐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참 탁월한 매력이 있는 배우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겠죠. 유해진만 10명이 있는 가정 속에서 그 자녀들이 10명 있는데 조인성이 갑자기 태어났어요.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 조인성 같은 뭐 어떤 사람 다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그 연예인을 떠올려도 되겠어요? 그런 연예인 같은 종이 자기 집에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 계속 심쿵하며 흔들리겠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간범으로 오해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 간수가 시키는 일을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억울한 일을 또 당했는데 그저 대충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버림받은 상처가 많으니까 인생을요 냉소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되도록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아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 성품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아요.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느끼는 대로 반응하며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그 언약을 더 크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의 모습과 또 격식 있는 어떤 파티 장소에 우리의 걸음걸이와 말투, 표정,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잖아요. 남자들은요, 이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장 가면 다 어쩜 그렇게 참 천박해지는지 말이나 행동이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딱 총장 빼입고 어디 결혼식이든 어떤 격식 있는 장소에 가면 아 얼마나 또 근엄해지고 멋져지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장소에 따라서 처신이 달라져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요셉은요, 장소가 어디든 자리가 어떻든 누구와 지내든 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주님의 성품으로 그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그의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욕심과 거짓으로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의 태도가요,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만 보였다면 히브리 출신의 이 노예를 보디발 장군이 뭘 믿고 자기의 집안의 모든 일과 그리고 재산을 모두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태도와 성품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맡길 수 있게 된 것이죠. 형통의 사람의 그 믿음은요,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당장은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이왕이면 스펙이 화려하고 능력 좋고 성품까지 좋은 사람까지 막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당장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아주 유능한 사람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죠. 그런데요, 회사에서 정말 그 회사의 중요한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나,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요, 능력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빚어주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형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은요,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형통한 사람은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스케일은 남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스케일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은 형통의 마지막 차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그 복이 요셉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요, 보디발의 집 전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이 언제부터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긴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디발은요, 말 그대로 수지맞게 됩니다. 요셉 자신만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집안에는 모든 종들도 잘 살게 되고요, 가축들도 건강하고 잘 살게 되고요, 곡식도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또 추수하게 되는지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인이 가장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보디발에게 이 요셉은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였어요. 복덩어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네. 여러분, 복덩어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정,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직장, 학교, 캠퍼스 다 내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덕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부심을 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사치가 아니었고 자기만의 성공담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통로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형통을 이렇게 자꾸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형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부터, 작은 신뢰에서부터, 맡겨진 일의 성실함에서부터 이 요셉을 계속해서 준비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드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눈물 너머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한 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그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통한 일을 많이 경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형통한 자라고 선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서 형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좀 이 일이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믿을게요, 이 일이 형통하게 먼저 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다, 이제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형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학교와 캠퍼스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0: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5월인데 여름 같다, 아이고 덥다, 이런 말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모처럼 대지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기분이 좀 다운될 수도 있는 날인데요. 이 시간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우리 기분을 업시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이 시간에 우리 새끼라의 전화 연결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이 시간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 전화를 걸어서 좋은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 좋은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도전이라고 두 글자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 수신 문자, 전국 어디서나, 네, 이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1069.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리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받으면 제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학교 종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땡땡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딩동댕입니다. 이러면 선물입니다. 예. 학교 종이.

0: 모이 땡땡땡 반대편에서 어서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서 짧게 부르시면은 정답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앱에서도 도전이라고 보내셔도 제가 더해서 딱 선정해서 전화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도전 도전 도전 자 이분들 가운데서 일단은 가장 먼저 전화 아니 문자를 주신 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 선정은 제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주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내 영혼이
1: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0: 와
1: 어머
0: 와 축하드립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바로바로 바로 그냥 뭐 고민 없이 바로 나오시네요. 오늘 문자도 가장 먼저 보내셨어요.
1: 아, 응? 방금 저희 아기가 깨가지고
0: 예.
1: 같이 도적도적 하는데 딱 귀에 꽂혀서
0: 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아기가 방금 깼어요?
1: 네 지금 놀고 있어요.
0: 아, 아기가 몇 개월입니까?
1: 이제 18개월이야.
0: 18개월 어디세요? 네. 지역이요?
1: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0: 노원구 월계동에서
1: 네.
0: 아기 키우면서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듣고 계시나 봐요.
1: 저희 집엔 24시간.
0: 24시간.
1: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 좀 소개 좀 가능하세요? 뭐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출석하는 교회라든지 뭐 가족 소개라든지요?
1: 아 저는 월계 순복음교회 다니고 있고요.
0: 예예. 예.
1: 그냥 집사로 예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지금 아기하고 둘만 있어요?
1: 네. 아, 큰 딸이 중학생.
0: 큰 딸 중학생?
1: 네.
0: 와, 늦둥이가 태어났군요.
1: 네.
0: 큰 딸은 지금 중학생은 학교에 있고요?
1: 네,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0: 그래요. 야, 오늘 첫 도전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새끼라?
1: 들은 지는 꽤 되기는 하는데.
0: 그래요.
1: 언제라고 저는.
0: 와, 우리 옆에 우리 귀염둥이가 뭐라고 말하고 옹얼렁얼 하시네요. 자, 네.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제가 선물은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0: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봅니다.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강화삼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백인숙 국게장에서 게장,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제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해서 열무김치 하겠습니다.
0: 와, 옆에 오늘 18개월도 너무 좋아하네, 옆에서.
1: 네.
0: 신랑이 열무김치를 좋아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방송 탔는데 전국 방송 혹시 누구 뭐 생각나는 사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갑자기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죠?
1: 네.
0: 갑자기 하니까. 네. 그러면은
1: 네.
0: 예.
1: 네.
0: 자, 앞으로 새끼라가 좋은 점
1: 새끼라가 좋은 점.
0: 네.
1: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잡을 수 있게 된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새끼라를 들으시는 네. 분들이 참 많고 로고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로고송 아세요? 네. 로고송 시장 로고송? 예?
1: 갑자기 부르시니까
0: 생각 안 나죠.
1: 네,
0: 새끼라를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1: 새끼라 믿고 힘내볼까요? 예.
0: 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맞네요. 자, 우리 0642번님 오늘 남편에게도 기쁜 소식 전해주시고
1: 네,
0: 정성스럽게
1: 감사합니다.
0: 김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내 영혼이
1: 은총 입어
0: 중한 재진
1: 벗고 보니
0: 슬픔만은
1: 이 세상도
0: 와, 오, 너무 탁월하시네요.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18개월 앞으로. 귀염둥이와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월계 순복음께 화이팅입니다. 또.
1: 아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도부워십의 내용은이 은총 입어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교회 오늘 안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도전이라고 문자 앱 메시지 주셔서 제가 여기서 딱 올라가지고 전화드리면 바로바로 이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찬양을 이어 부르시면 딩동댕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을 할까요? 이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찬양이 나갈지 본인에게 전화가 올지 안 올지. 자, 받으면 바로 갑니다.
1: 여보세요?
0: 오늘 집을

0: 감사합니다.
1: 이야, 바로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어느 지역이세요?
0: 저 경기도 시흥시요.
1: 시흥.
0: 네.
1: 이야, 오늘 도전, 오늘 첫 번째세요? 지난번에도 몇 번 하셨나요?
0: 문자는 보냈는데 처음 됐어요.
1: 그때도 도전이라고 한번 문자 보내셨어요?
0: 네네.
1: 와, 자, 3060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언제부터 새끼라 들으셨어요?
0: 새끼라 들은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1: 네.
0: 전파 선교사로 작정한 지도 거의 20년이 다 됐어요.
1: 와, 정말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시군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네네. 선물을 드릴까요?
0: 네? 저는 꽃게장이요.
1: 꽃게장, 알겠습니다. 게장.
0: 네.
1: 게장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로 네.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진짜 애청자시구나.
1: 응? 네,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그 방학하는 네.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0: 예, 예.
1: 할 때 그 프로가 가장
0: 예. 그 프로가 이 프로예요. 그 네. 프로가 이 프로.
1: 네, 네, 맞아요. 그때가 가장 좋아요.
0: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지금 전국에서 다 듣고 있을 텐데.
0: 예, 예.
1: 극동방송에 저희 교회 그 성도들도 많이 듣거든요.
0: 네, 네.
1: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0: 네.
1: 이제 출근 준비하다가
0: 네.
1: 오자마자 틀어놓고 하다가 혹시나 오늘 느낌에 될 것 같아서
0: 느낌이 오늘 될 것 같아가지고
1: 네. 예. 한번 보내봤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1: 소개를 해야 되죠?
0: 아니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혹시 예, 부담되시면
1: 경기 시흥시에 예. 그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0: 네.
1: 백옥수 권사입니다.
0: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요?
1: 네. 예? 백옥수 권사입니다.
0: 백옥수 권사님.
1: 네. 네.
0: 시흥의 행복한 교회.
1: 네.
0: 백옥수 권사님. 야, 네.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면은 엄청 지금 좋아하시겠는데요.
1: 예? 그럴 것 같아요.
0: 행복한 교회 행복하십니까?
1: 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0: 교회 자랑 좀 한번 부탁드려요.
1: 이름처럼요. 저희
0: 네.
1: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0: 네.
1: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0: 예, 예.
1: 하나하나가 다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0: 예.
1: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기 때문에
0: 예.
1: 저절로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0: 와.
1: 저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새로 하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거의 완공을 다 됐고요.
0: 예.
1: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0: 예.
1: 새로운 성전에서
0: 예.
1: 그 교회가 많은 그 이 지역에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흥에 무슨 동에 네, 있어요?
1: 장곡동에 있습니다.
0: 장곡동에서 지금 혹시 네. 방학생들 있으면은 우리 시흥의 행복한 교회로 꼭 가셨으면 좋겠네요.
1: 네, 아멘.
0: 예, 아유 우리
1: 감사합니다.
0: 백옥수 권사님.
1: 백옥수요.
0: 네. 백옥수 권사님. 네. 네. 네. 자, 또 예배까지 오늘 딱 드리시고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진짜 우리 권사님
1: 감사합니다.
0: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셨네요 정말. 예.
1: 네네.

향기로운 나무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생방송 중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 문자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봤다가 아무거나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번호를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선택해서 전화를 드려서

짧은 찬양을 제가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 교회 잘 다니는 분들 이번에 전화 통화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도전을 한번 해

0: 신분, 교회 방학입니다. 아니면 무교 신분, 도전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까지 꼭 적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서 해볼까요? 야, 이게 항상 해보면 이게 도전이란 문자가 많아서 제가 어떤 분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인데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한번 해볼게요. 0881번님. 0881번님. 마음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0: 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네, 옆에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네.
0: 지금 혼자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혼자 운전 중입니다.
0: 그래요.
1: 오늘 수업 마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0: 수업 마치고. 네네.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
1: 네, 저는 여기는 대구고요.
0: 네.
1: 저는 대구 극동방송에서
0: 예.
1: 또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0: 예.
1: 김유환 집사라고 합니다.
0: 김유환 집사님.
1: 네, 맞습니다.
0: 환 집사님.
1: 네, 환입니다. 환.
0: 대구 극동방송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1: 매주 수요일마다
0: 네.
1: 오후 12시 한 20분경에 찬양
0: 예.
1: 패키지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0: 예, 예.
1: 그 코너에서 같이 이서연 PD하고
0: 예.
1: 함께 코너를 하고 있는데
0: 와.
1: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주 동안 지금 미국에
0: 예.
1: 가셨어요. 그래서
0: 예.
1: 이제 녹화 방송을 하고 오늘 유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퇴근길에
0: 누가 미국에 갔어요? 누가?
1: 그 담당하는 같이 함께하는 이서연 PD.
0: PD가?
1: 예.
0: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녹음 방송했고
1: 와, 네네네.
0: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도전 중에서 제가 그냥 딱 선택한 건데 또 대구 극동방송에
1: 네.
0: 또 이렇게 출연하시는 집사님이시군요.
1: 네, 저도 사실 이 코너를 보기가
0: 예.
1: 참 힘들어요. 항상 수업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0: 예.
1: 저도 딱 이렇게 처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0: 새끼라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1: 예, 예. 네네 처음 들었습니다.
0: 이야, 그렇구나.
1: 네.
0: 자, 아까 혹시 제가 선물 소개하는 거 들으셨나요?
1: 네네 들었습니다. 예, 예.
0: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는 김부각이 좋습니다.
0: 김부각.
1: 네,
0: 알겠습니다. 와, 어떻게 그러면은 대구 국동 방송에서 지금 찬양 프로그램,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코너로
1: 그
0: 들어가시는 거예요?
1: 네, 찬송가 두 곡을 항상 이렇게
0: 네.
1: 뭐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 작곡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예요.
0: 네, 우리 대구 국동 방송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대구 국동 방송은
0: 네.
1: 전국의 많은 국동 방송도 참 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0: 네네.
1: 정말. 작은 곳 하나하나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0: 네.
1: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0: 네.
1: 사역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도
0: 네.
1: 이렇게 함께 동참한 지가 그리 많이 되진 않았는데
0: 예.
1: 굉장히 그것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0: 이야, 우리 네. 김유환 집사님 대구 극동방송 오래도록 예, 방송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1: 예, 전 대구 서문교회.
0: 대구 서문교회.
1: 예, 네, 할렐루야 네.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0: 이야, 이 찬양을 잘하시는구나.
1: 네.
0: 찬양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딱 목소리가 다르시더라고요. 마음 속에
1: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0: 뭐 성악 뭐 전공하셨나봐요.
1: 네, 성악하고 지금 합창 지휘 전공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네네.
0: 김유한 집사님 오늘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대구
1: 네.
0: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 네, 늘 승리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여기서 제가 마구잡이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방학생인 분들, 무교생 분들 도전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도전 샵 1069번으로 적으시고 그 도전 바로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당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샵 1069번으로 도전 하시면서 도전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한번 내가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다. 지금 보면 쉬운 곡이 나가잖아요. 옛날 곡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77번님 8477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무교입니다. 무교. 바로 찬양 나갑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 사랑
1: 아시 거기까지
0: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 사랑 그 다음에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운전 중이세요? 운전?
1: 네.
0: 옆에 계신 분이 운전 아니면 본인이 운전?
1: 네, 제가 하고 있는데 옆에, 괜찮아요.
0: 옆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옆에 갓길에 네. 주차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0: 자, 지금 무교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신데 도전 그리고 무교 8477번님 자, 천천히 천천히 하시고 라디오는 꺼주셔야 돼요.
1: 네.
0: 그래야 울리지 않습니다. 라디오는
1: 아, 그러네요.
0: 예, 네네. 라디오는 꺼주시고 정차 다 되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1: 다 됐습니다.
0: 다 됐습니까?
1: 네.
0: 혼자 계세요 지금 차 안에?
1: 예예. 예.
0: 본인 소개 좀 가능할까요?
1: 네, 저는 양산에 살고요.
0: 네.
1: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0: 이미숙님.
1: 네.
0: 양산.
1: 예, 예.
0: 경남 양산.
1: 예.
0: 맞죠?
1: 운동. 예, 운동 화재입니다. 예.
0: 이미숙님. 자, 지금 도전하시면서 무교라고 적어주셨는데.
1: 예.
0: 교회를 그러면 전혀 안 다녀보셨나요? 아니면 어렸을 아, 때 몇 번 다녀보셨나요?
1: 학창시절 때, 예, 어릴 때 좀 다녔고.
0: 예.
1: 의외로 조금 나갔다가 쉬었다가 나갔다 쉬었다.
0: 몇 번 나가셨구나. 성인 돼서도요?
1: 예, 예. 예, 예. 근래 가다가 말다가.
0: 근데 일단은 지금 본인은 이제 무교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네네. 문자를 주셨고
1: 네네.
0: 이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1: 제가 지금 이거 한 1년 다 돼갈 거예요.
0: 예.
1: 우리 가족들이 미국에 많이 살아요.
0: 예예.
1: 그래서 나오면 자녀고 다 저 동생이고 언니고 교회 나가라고 자꾸 추천을 하는데 그럴
0: 예.
1: 때만 한 번씩 나갔다가 이번에 예. 또 왔다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운전하면서 계속 이걸 듣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교회 다녀보라고 얘기를 했고
1: 예, 예, 예.
0: 극동방송은

0: 본인이 알아서 그냥 찾아가지고 듣게
1: 네네.
0: 되신 거예요?
1: 예예.
0: 1년 정도?
1: 예예.
0: 1년 정도 들으시니까 어때요, 극동방송?
1: 아, 이 조금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계속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0: 아, 매력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1: 너무 좋아. 예.
0: 아, 너무 좋아요.
1: 항상 좋아. 예예.
0: 이제 교회를 나가 볼까라는 생각도 몇 번 하셨겠어요?
1: 예, 지금 한 달 정도 안 나가고 있었어요.
0: 아,
1: 조금 몇 달 나갔.
0: 한 달 전에 좀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지금
1: 예예.
0: 왔다 갔다
1: 예예.
0: 하시는군요.
1: 예예.
0: 자, 오늘을 기회로 우리 8477번님, 예. 이미숙님.
1: 예.
0: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오늘 도전했잖아요.
1: 네.
0: 도전해 보시면서 이제는
1: 네.
0: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요?
1: 예, 여기는 양산이라도 조금 원동 하대 시골 쪽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여기 큰 교회가 하나 들어서 국제학교도 생겼고.
0: 네네.
1: 거기 좀.
0: 그래서
1: 나갔습니다.
0: 그 교회를 나갔군요.
1: 예.
0: 자, 이 시간에 예. 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번 네. 우리 결심 결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네.
0: 자, 우리 이미숙님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숙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주에 꼭 교회 나가시고
1: 네.
0: 앞으로 꾸준히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 가요?
1: 한국 가시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속에도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꼭 결단하셔서 꼭
1: 네.
0: 교회 가시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네.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8477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선물을 어떤 걸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막 불렀던 선물 가운데.
1: 아침은 여러 가지 있기는 했었는데 그냥 게장으로 할게요.
0: 게장, 알겠습니다.
1: 네.
0: 게장
1: 네.
0: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자, 약속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다시.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다음 주에 다 다녀왔다라고 꼭 좀 문자 주세요.
1: 예.
0: 양산의 이미숙님. 제가 꼭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까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1: 예, 예, 예, 예.
0: 예수 사랑하신 분. 거룩하신 말을 쓰 이렇게 나를
1: 네.
0: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이런 찬송
1: 네.
0: 예수 사랑하심을 보내드릴게요.
1: 네.

0: 송영훈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제가 막 전화를 걸어서 찬송 한 구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딩동댕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방학생, 무교생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신 분 한해서 제가 지금 전화를 걸고 있거든요. 1769번님 1769번님
1: 어머, 안녕하세요.
0: 어두운
1: 밤에 캄캄한 어머나.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네.
0: 아이고, 자, 운전 중이십니까?
1: 아, 옆에 잠깐 차 세우. 어머 어머,
0: 차 세웠어요?
1: 네.
0: 일단 차를 세우고 지금 문자를 보냈군요.
1: 네, 아니요, 그 잠깐 신호 걸렸을 때 문자를 보내다가
0: 예.
1: 잠깐 여기 이제 슈퍼 앞에 뭐 할 게 있어서 차를 정차를 했어요.
0: 정차를 했는데 그때 딱 전화가 왔군요.
1: 네.
0: 아, 근데 여기 어머. 문자를 보니까
1: 네.
0: 우연히 라디오를 돌리다가 말로만 듣던 새끼라 들어봅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맞죠?
1: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말로만 듣던 새끼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새끼라를?
1: 아, 제가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0: 예, 예.
1: 그 천주교 신자분이세요.
0: 예, 예.
1: 근데 그분은 그분 차를 타면 늘 이렇게 새끼라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라가 예. 뭐예요? 라고 했더니 예, 예, 예. 이 찬양이 나오는 거래요. 근데
0: 예, 예, 예.
1: 그분 차를 타면 항상 새끼라 새끼라 하면서 늘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0: 오.
1: 근데 늘 타다 보니까 맨날 흥얼거리고
0: 네네.
1: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0: 예.
1: 그냥 라디오 딱 들렸는데
0: 예.
1: 아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연결하다가 새끼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0: 예,
1: 제가
0: 예.
1: 혼자 어머 말로만 듣던 새끼라네.
0: 새끼라 새끼라 우리가 이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1: 아,
0: 세상을
1: 네.
0: 깨운다. 아.
1: 네.
0: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깨운다 뭐 이래가지고 세상을
1: 네.
0: 깨우는 라디오에서 새깨라라고 하고 있어요.
1: 아,
0: 근데 저희가
1: 그렇구나.
0: 이제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1: 네.
0: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은 천주교신데 성당 다니시는 분이세요?
1: 네. 그런데 늘 이걸 들으세요.
0: 와,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말로만 듣던 새깨라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1: 네.
0: 문자를 보내보라고 하니까 또 문자를 보내고 무교라고
1: 네.
0: 하고 또 잠깐
1: 맞아요.
0: 정차했는데 또 전화가 하고 야
1: 네.
0: 이런 또 타이밍.
1: 오, 정말요. 저 여기 슈퍼 가려고 지금.
0: 그러니까 어머나
1: 오,
0: 어머나
1: 네.
0: 어머 어머 계속 이러셨구나.
1: 네, 그래서 1769번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라디오 껐어요.
0: 어느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어느 지역에
1: 네.
0: 누구신지?
1: 저는 안양 냉천로에 사는 한동순이라고 합니다.
0: 한동순님.
1: 네.
0: 한동순. 오늘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죠?
1: 네.
0: 와.
1: 처음 듣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예전에 제가 인천으로 출퇴근도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분이 제 차에 그 라디오를 이렇게 맞춰놓은 게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아침 8시에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0: 제가요? 저 8시엔 안 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분, 천주교 신자 그분.
1: 그분이, 네, 맞아요.
0: 그래요. 아침에 8시에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예.
1: 아, 그래요?
0: 비슷한 목소리였나 봐요.
1: 아, 그런가?
0: 예.
1: 네, 아무튼.
0: 아무튼.
1: 그 천주교 신자분이
0: 예.
1: 항상 그분 차에 타면, 항상 이걸 틀었네, 작게.
0: 야.
1: 그 내가,
0: 지금도 혹시 듣고 계실까요, 그분? 네?
1: 듣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0: 자, 그분께 한마디.
1: 안양의 요셉 마리아주 원장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이 방송을 탑니다.

0: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1: 그분 이름하고 뭐 어떤 이렇게 전화번호랑 아시죠?
0: 네.
1: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네. 1769번님 우리 잠깐만 한동수님이라고 했죠?
0: 네.
1: 한동수님 원하는 선물하고 아까 그분 선물하고 이렇게 두 개 고르시면 좋겠어요.
0: 근데 선물이 뭐 있는지를 몰라요.
1: 선물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불러볼게요.
0: 네.
1: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게장, 약과정과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0: 오, 저는 유산균하고
1: 네.
0: 그분은 순무 열무?
1: 아, 예, 김치 세트.
0: 네.
1: 알겠습니다. 그분 성함이?
0: 이명희.
1: 이명희님.
0: 네네.
1: 야, 저희 또 새끼라를 또 알려 말로만 듣던 새끼라라고.
0: 네, 무교세. 맞아요.
1: 우리 1769번님은 그러면 교회를 네. 혹시 안 다녀보셨어요?
0: 안 다녀. 네.
1: 다녀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0: 아주 어렸을 때.
1: 예예. 예.
0: 제가 한 6살, 7살 그때 잠깐 다녔던 기억은 있어요.
1: 예, 그랬군요. 잠깐 네. 다녔고 주위에 교회 네.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0: 있어요. 많아요.
1: 많아요.
0: 많은데 이게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는 않으시니까.
1: 예, 예.
0: 네, 그래서 항상 이 방송. 이 방송 제가 지금 안산 갔다 오는데.
1: 네.
0: 그냥 오는 도중에 잠깐 눌렀는데 나온 거예요.
1: 예, 예.
0: 그래가지고 노래가 이렇게 막 좋은 게 나오길래. 그냥 계속 들으면서 온 거예요.
1: 아시는 노래였어요, 아까? 예수 사랑하시는.
0: 네, 맞아요. 조금 전에. 네.
1: 그거 어렸을 때 부르셨을 거예요.
0: 네, 맞아요.
1: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수님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거든요.
0: 네.
1: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그 우리 또 공교롭게 천주교 신자로부터 새끼라를 소개받고 네. 들으셨는데 우리 한동수님이 꼭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극동방송도 네. 앞으로 계속 좀 들어보시고 운전하면서
0: 너무 좋아요.
1: 106.9잖아요. 네, 거기 그쵸?
0: 네, 맞아요.
1: 106.9.
0: 네.
1: 노래 금방 맞춘 노래 제목 아세요? 어두운 밤에
0: 실로암이요.
1: 그렇죠. 와.
0: 네,
1: 와. 제목도
0: 그거는
1: 아시네.
0: 예. 그 너튜브에서 군인들이
1: 예, 예.
0: 그거는 정말 자주 봤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이제 군인들이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활기차 가지고
0: 맞아요.
1: 활기차서 이제 군대에서도 많이 안 믿는 친구들 청년들도 많이 부르는 네. 곡이거든요.
0: 네.
1: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동수 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0: 신기하다,
1: 전화 연결이
0: 진짜.
1: 됐고 신기한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동수 님 사랑하고 계세요.
0: 네.
1: 그리고 부르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한동수 님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요, 천국. 그리고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천국으로 그 마음의 천국으로 생각하면서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꼭 이번 기회에 믿으시고 주위에 아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분들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1: 그렇죠. 안양이시라고 했죠?
0: 네. 네.
1: 안양에 좋은 교회 정말 많으니까 주위에 네. 있는 친한 분한테 얘기하셔서
0: 네.
1: 그렇게 꼭 교회 한번 나가시고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우리 예수님 이번 기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 한번 하실까요? 짧은
0: 네.
1: 기도.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유, 오늘 정말 한동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주위 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네. 막 교회 다녀 뭐 예수님 믿어 이런 말씀 별로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분들이 아마 옆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한동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시간대 프로그램은 우리 한동수님 같은 분에게 살짝 예 이렇게 좀
1: 네.
0: 직설적으로 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이거든요.
1: 아,
0: 이 새끼라라는 프로그램.
1: 네.
0: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1: 네.
0: 예, 예, 예. 자, 실로암, 예, 실로암, 어두운 밤에

0: 떠난다.
1: 이 노래거든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이실로암 틀어드릴게요.
0: 네,
1: 건강하시고
0: 감사합니다.
1: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실로암 피아워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새끼라 새끼라 새끼라를 듣다가 오, 결국엔 오늘 새끼라를 듣게 됐고 전화 연결까지 된 분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 한 분, 이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44번님. 7344번님. 도전 찬양. 7344번님.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분도 도전하셨는데 방학생인데.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7344번님, 제가 지금 극동방송에서 일반 전화로 전화 걸고 있어요. 7344번님, 방학이라고 주셨던 우리 도전자 아이고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시간이 애매해요. 한동수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교회 꼭 가시라고 우리 0147번님 응원의 메시지 주셨어요. 아, 오늘 도전 많이 하셨는데 아, 여러분 연락을 제가 못 드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도전 많이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미숙님, 아, 우리 전영천 목사님, 예, 듣고 계시네요. 야. 아, 도전해서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근데 오늘 연락이, 아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전도 요청들이 있네요. 전도 요청들이 있는데, 오늘 다 전화를 못 드려가지고, 방송 끝나고 나서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청진교회 부흥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문자도 주셨고요. 자, 참 오늘 비 오는 날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다음번에 또 우리 도전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라디오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초청해서 우리 교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했으니까 내일도 새끼라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돌아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각자 개인이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던 때, 바로 그때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던 한 부잣집 가정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다룹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던 이 가정과 마을에 큰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들판은 말라가고 창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괴로워합니다. 자, 도대체 이 자연의 재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때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부잣집 가장이 나름 큰 결단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흉년 때문에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드니 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잠시 이민을 가자. 거기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훨씬 풍족하다고 하니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이 엘리멜렉이 모압이라는 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물론 원래 생각은 잠시만 머물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빨리 돌아오자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두 아들이 장성해서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정착을 하는데 내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 낯선 외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들

그의 가정에 비극이 닥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연이어 두 아들들도 연달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외국인 젊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처지는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우선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거고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자,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외국인 두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막하게 미래를 걱정하던 그때 멀리서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고향 베들레헴이 기근이 끝나고 그곳에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때가 왔대더라.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없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제일 먼저 외국인 두 며느리를 불러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명령을 하죠.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나 하나 잘 살자고 앞길이 창창한 너희들을 데려갈 순 없구나. 남편들도 다 죽고 너희들 인생은 젊고 살 날이 많으니 이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 이때 두 며느리들이 펑펑 울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재차 시어머니의 강권에 의해서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겠다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누가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룻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도 나는 반드시 어머니 옆에 있겠다며 펑펑 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며 요즘 말로 말하면 개종을 선언해요. 이 당시만 해도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원래 생존 기반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젊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의지가 강하니까 결국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외국인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 젊은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걸어가면서 다 들어주고 그러셨냐고 응대해주고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 피곤하면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그렇게 바라던 베들레헴 성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오미를 알아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술렁거렸을까요? 사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는 반가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10년 전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배고파 죽어가는 때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던

이 집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도 제일 형편이 나았던 이 집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을 외면한 채 외국으로 떠났어요. 마치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고 도망친 것과 똑같은 거죠. 아마도 그때 이민을 갈 때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는 니네처럼 이렇게 힘들게 궁상맞게 안 살 거야. 더 성공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부자 될 거야. 그래서 기회의 땅으로 가는 거야 라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떠날 때 남은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그때 큰 소리 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늙고 지치고 외국인 며느리 하나만 달랑 데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웅성댑니다. 저거 10년 전에 당당하게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외면하고 떠나더니 이제 이 마을의 흉년이 끝나니까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향해 그동안 가졌던 섭섭함,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교차하며 사람들은 수군거림과 싸늘한 눈빛 속에 냉소와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당사자인 나오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눈빛과 그들의 수군거림에 나오미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오미,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쓰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이미 이름값도 못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냉소 가운데 어렵게 베들레헴에 들어온 두 사람, 여전히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분위기에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룻기 2장 3절에 두 사람의 근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룻이 식량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 줍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히 외국인 이방 여자가 어떻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얼씬거리냐? 전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떻게 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리냐?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오미의 가정에 섭섭함도 있고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냉소적인 시선은 있었지만 아예 그들에게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외국 며느리와 찾아온 나오미를 그냥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미와 룻의 열심이고 성실한 삶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배척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기에 나오미와 룻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만 뒷받침을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그때 나에게 조금만 투자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유전자를 나에게 물려줘서 또 그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해서 내 인생은 망한 거야. 그리고 그런 자신의 아픔을 부모에게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단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 간에 또는 어른 세대를 향해 그분들의 허물을 정죄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자식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부모님을 정죄하고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 동안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곱씹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왜 이렇게밖에 키워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밖에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그 과거의 정죄와 굴레로부터 언제까지 갇혀 살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벗어나야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성인들 수백 명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만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6주 동안 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망, 상대에 대한 복수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6주 동안 시켜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6주의 훈련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여러 심리 상태, 건강 상태를 측정해 봤는데 마음의 고통의 지수가 한 70% 낮아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울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감소하더래요. 심지어 편두통이라든지 소화불량, 무슨 가슴의 통증 이런 모든 건강 지표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내려놓는 훈련을 했더니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원망과 정죄와 상대를 향한 심판을 내려놓으면 누가 살든가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부모님을 수용하는 것을 이걸 내가 희생해서 부모님을 위한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부모님을 품고 용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고 새로운 미래를 내가 만들어내는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를 정죄하고 심판하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상처되고 아쉬웠고 때로는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특별히 부모 세대 어른 세대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내 스스로 그걸 수용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바트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기다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매일같이 무자비하게 때리

사람들은 그렇게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어린 소년 바트를 보면서 믿음 좋은 소년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정작 바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와 그리고 살기가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트가 15살 되던 해 그 무지막지한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바트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친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삶을 평생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바트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고 눈을 감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부모의 과거를 심판하는 한 너는 영원히 지옥 속에 있을 것이다. 바트는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완강했고 바트는 결국 18살 되던 해 결단을 합니다. 그 끔찍했던 지옥과 같았던 과거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아버지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자기 품에 안는 순간 그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마음의 짐을 벗은 이 바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아버지가 문득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마치 천국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트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곡을 써요.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앨범에 실었는데 이 곡이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기독교 음악 차트를 넘어서 빌보드 일반 차트에 71위까지 오르게 돼요. 기독교 음악 역사상 최초로 3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하게 되고 결국 2018년에 그의 실화를 담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줘요. 그때 영화에 삽입되었던 주제곡이 I Can Only Imagine 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조용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몇 가지의 허물 대신 더 많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부모를 기꺼이 맞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결단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삶도 바로 당신의 삶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밟는 땅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0: 부모님이 내미셨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번쩍 안아주시고 박수치며 기다려줬던 손이었겠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예전보다 훨씬 느려진 그 손, 이제는 힘없이 가만히만 있어도 떨리는 그 손을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잡아드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에게 과거의 흉터와 굴곡이 있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대신 꼭 잡고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아름답게 하라. 이 준엄한 주의 명령을 잘 지켜서 부모님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성가의 샘 수요일 진행의 창원연구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만 생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때, 찬양을 부르며 그 은혜로 감동받을 때 생성이 되어 암 같은 나쁜 세포들을 죽여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만 잘 드려도 100세까지는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성가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은혜도 받고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마크 헤이스 곡 기쁜 소리 들린 이를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크 에스코 기쁜 소리 들린 일을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적 명곡인 이탈리아 작곡가 토스티의 기도를 소프라노 김영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소록도 손양원 헌정 앨범 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지배와 한반도 분단의 때에 한국 사회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북이념의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여수 순천 사건에서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자기 아들들을 죽인 학생을 양아들로 삼아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자 했으며 한국 전쟁 중 끝까지 한센인들과 함께하다가 공산군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정신, 민족사랑과 이웃사랑, 소록도의 가장 낮은 자들과 평생을 함께하셨던 그분을 기리며 유효림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스캇 브래너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양곡교회 연합 찬양대의 노래로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감동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축복받아 육신도 건강해지고 가정의 평화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폭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남미의 이과수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 중에서도 나이아가라는 물의 양, 즉 수량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아가라를 멈추지 않는 폭포의 상징처럼 여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848년 3월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폭포를 보러 나갔는데 물이 거의 흐르지 않고 있었대요.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강 상류 쪽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쌓이면서 일종의 얼음 댐이 생겼고 그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 가까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했고 평생을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이상한 정적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늘 당연하게 흐르던 것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큰 존재였구나 라는 걸 말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목소리, 일상 속 사소한 것들까지 그것이 잠시 멈추거나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가치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역시 늘 흐르고 있지만 익숙해질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죠. 얼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음이 녹자 다시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폭포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잠시 조용해도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감격이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5월 20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은혜 넘치네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남겨주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 은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빠지지 않고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희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희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선물 미션들 잘 기억해 주시고 데일리 미션도 매일매일 참여해 주셔야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오늘의 데일리 미션 한번 나가보도록 하기 전에 문자를 좀 소개할게요. 아, 가장 먼저 오늘 0019 로이님께서 샬롬 하면서 우리 비가 꽤 내리네요. 시끄럽고 불안한 시국도 이 비로 깨끗하게 씻겨지길 바랍니다. 라고 출석 문자 남겨주셨고, 2850 이병옥님께서 비 오니까 메롱이요. 메롱. 아, 좋은 인사입니다. 예, 좋아요. 네, 상큼한 인사 감사해요. 메롱. 네. 그리고 3743님, 박병현님께서는 은혜 남겨주시면서 비글을 뭐 오타가 좀 났는데 운동 마치고 창원 왔어요. 후다닥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4833 하창수님도 은혜 남겨주셨고요. 그러면서 샬롬 PD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부산에 일정이 있어서 부산에 왔다가 귀가 중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이병옥님께서, 2850님께서 찾아와 주시는데, 아, 절대 저거, 아, 안 하십니다. 예. 우리 출석 단어 절대 안 남겨주세요. 남겨주실 때까지 불러야지. 예. 감사하고요. 아, 8720님도 은혜 고고! 라고 우리 최병원님도 남겨주셨고요. 9507님도 은혜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0720님, 차병경님, 샬롬,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지금까지 주르륵 내리고 있네요. 아, 오늘 비 진짜 많이 내리네요. 네. 비로 인해 더위를 식혀주며 온 거리마다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이 있듯이 저도 절실히 느끼며 은혜 충전 라이브 잠시 쉬고 가렵니다. 은혜 하시면서 마커스 워십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마커스 워십 찬양이 오늘 나가버렸어요. 예. 우리 첫 곡이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거든요. 예, 이 찬양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병경님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964님도 세상 문자로 은혜 남겨주셨고, 6월 2일 우리 이병옥님께서 6월 2일 전부 AI 특강 가 있으면 우리 미니미니 PD님 외로워서 어떡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AI 특강 함께 해주세요. 네, 정말 좋은 특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냥 우리 이병옥님께서 엊그저께인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벽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걱정 마시고 저는 이곳에서 전파를 경남 땅에 뿌리고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AI 특강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데일리 미션,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 날인데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 조선시대, 우리 조선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 왕들, 이거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예. 대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면선, 광인효영, 숙경연, 숙경영, 정순헌, 철고순. 아, 기억합니다. 네, 저 문과였거든요. 예. 예, 요 왕들 중에 27명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그 대한제국까지 해서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27명의 왕 중에서, 조선시대 왕들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과연 누구일까요? 찍어도 27분의 1 확률입니다. 예, 찍으셔도 돼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은 유료 문자, 샵098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8720님께서 역사 시간 제일 지루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역사 시간 아니에요, 다행히. 예. 저희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주 재밌는 넌센스예요. 역사 시간 아닙니다. 저도 뭐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는 걸 보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은 참 대단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918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인데 오늘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출석 단어 은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사람이라.
1: 이어서 옹 기장의 찬양 만나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아, 비가 오는 퇴근길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충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아, 조선시대에 많은 왕들 있습니다. 27명 태정태세문단세로 시작하는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크리스천 이 교회 다녔던 왕을 찾는 게 아니고요. 예, 교회 다닌 왕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예, 27명 중에 한 명 찍으셔도 돼요. 예, 27분의 1입니다. 확률은. 아,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정답과 오답이 마구마구 섞여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5446님 정답 어, 잘 맞춰주셨고 8720님께서는 크리스찬 왕 막 이렇게 보내시다가 다윗 왕이요. 조선시대 왕인데 다윗 왕 웬 말인가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답이 왔습니다. 8720님 다윗 왕에 이어서 아, 세종 느낌표 5개 아니고요. 네, 이제 26명 남았습니다. 예, 아, 26명 남으셨어요. 네, 태조부터 끝까지 해서 26명 남았습니다. 잘 찍어주시기 바라겠고요. 9507님, 0009님, 9783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720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뭐니뭐니 해도 크리스찬이 좋아하는 왕이 아닐까요? 저 또한 오로지 하나님께 뿅뿅하는 자가 되어 주만 아 따르렵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8720님께서 아기들은 정말 무해한 것 같아요. 티없고 때없는 아가라고 남겨주셨는데 요즘 제 SNS에 아가들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아, 너무 예뻐요. 네, 너무 귀엽고 너무 어쩌면 그렇게 하얗고 순수한지. 네. 아가들 볼 때면 힐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가들 다 좋아하시죠? 네. 아, 그리고 4420님 안녕하세요 PD님. 어제 있었던 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인데 알고 있죠. 우리 예술아떼. 아, 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있으세요. 그 손님은 불교 신자이신데 그저께 교회 가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깨시고 불교의 목줄을 당근마켓에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성경책을 구입하셨다고 하셨고요. 와, 저희 카페 전파 선교사 모금함이 있는데 4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종교를 바꾸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제가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음료값도 안 받고 교회 가는 걸로 퉁쳤습니다. 크, 여러분.

함께 박수 쳐주세요. 예. 있는 자리에서 우리 4420님의 이 교회 추천해주신 이 모습과 또 종교를 바꿔서 이 목주를 팔아버리시고 종교를 바꿔서 교회로 향하신 우리 이 단골 손님께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07님은 와 넌센스인데 매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수준 높은 넌센스를 냈나요? 예, 실력 부족 녹두리입니다 하시면서 아 선곡 너무 좋은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정답도 함께 남겨주세요. 네, 27명 중에 찍으시면 됩니다. 예, 27명 중에 찍어서 하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출석단은 은희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에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저희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2부에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일상 속의 건강 상식과 습관을 알아가보는 누가의 처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어제 8720님께서 신청하셨던 어노인팅의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가지를 본문으로 영적 스승을 위한 격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은 지금 이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당시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한 채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던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올 때 외투를 좀 가져오라고 할 만큼 바울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거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이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죽음을 앞둔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들을 생각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구나. 과거를 돌아보니 이런 일을 참 많이 했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전도한 도시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떠올린 것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디모데의 눈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신자라고 말한 바울,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한 바울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 그 디모데는 업적도 아니고요. 단순한 사역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 사람이 바울에게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교회 교사들, 주일학교 사랑부 다음 세대 청년부, 섬기시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우리 스승들, 여러분 모두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선배 성도님들의 눈물과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스승들을 두셨고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들 또 누군가에게 멘토화 되어주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준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스승이 아니고 인생의 영적인 스승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신 분들을 떠올려 보시고 나를 통해서 영적인 좋은 제자,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격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억되는 눈물입니다. 이게 격려예요. 기억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고 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혈육이 아니에요.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인 이 디모데를 기도할 때마다 떠올립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밤낮 기도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이 감옥의 추운 감옥에서 디모데가 생각나는데 그 디모데에 대한 어떤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모습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4절에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입니다. 디모데의 성과가 아니에요. 디모데의 업적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는 울고 있는 디모데예요. 그럼 디모데가 누군가 하면은 디모데는 당연히 바울의 영적인 제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아서 영적인 전쟁이 많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고요. 몸이 약해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는데 영적인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젊은 우리 제자고 아들이 그 고생하면 눈물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 바울은

0: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 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사들은 알아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서 부서실로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맞아주는 길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결석도 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열심히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 느껴질 때, 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영적인 스승이죠. 오랜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춘기를 둔 부모님 어떻습니까?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자녀 양육이 힘든지 모르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의 신앙을 두고서 그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지치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 고생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교사들과 부모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아들아, 영적인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방황과 나의 불안함을 주님이 헤아리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의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병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다 담아 두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흘러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한 방울의 눈물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다 지친 눈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흐르는 눈물, 그 부모님은 자녀를 부여잡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가 생각나는데 디모데가 고생할 것이 눈에 보네요. 그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후반부에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싶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은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디모데가 멋진 그 성과를 이루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 울고 있는 디모데, 온갖 고생이 있는 디모데, 그 디모데 자체가 바울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믿으십시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잘 해드리고 잘 보여드리고 많은 업적을 쌓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여러분, 함께 영특선생 여러분,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곧 교사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0: 바울은 확신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의 속에 있는 믿음은 거짓이 아니야. 참된 믿음이야. 네 믿음은 진짜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의 효룩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이지만 개종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자랐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절에 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데 그 믿음이 너의 속에까지 유산이 흘러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는 불신자로 보입니다. 그럼 이 가정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누굴까요? 할머니죠. 외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입니다. 여러분, 이 외할머니 로이스, 딸 윤희계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믿지 않는 헬라인과 결혼을 했어요. 손자를 봤는데, 아니, 손자가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 걸 아니까 이 외조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손자가 잘 크도록 기도했을까요? 어머니 윤희계는 어땠을까요?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우리 장미댐도 계실 분도 계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다. 홀로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 윤희계는 디모데를 위하여서 정말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 따라 하실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바울이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려서부터 누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죠. 외할머니죠.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완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자리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보냈는데 그것이 디모데까지 흘러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당대 최고의 선교사여 목회자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스승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의 흘러오던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느 누군가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딸 윤희계로, 윤희계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끝을 보세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은 진짜다.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제자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확신을. 너 믿음 흔들리지 마. 그 믿음 진짜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면, 아니,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 믿음이 진짜 맞을까?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될수 있을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의 멘토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너에게 있는 믿음은 진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라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서 있는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시장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은, 믿음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흔들리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거는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면요, 진짜죠. 다시 말하면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0: 비선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연극이 많아요. 가면 무도회. 이런 가면 다 쓰고 있으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게 원문이 그런 뜻이에요. 가면을 벗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내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이 없는 척, 나는 강한 척, 믿음이 강한 척, 이게 위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너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주신 믿음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이 영향이 갑니다. 오늘 세 번째 경계 말씀은 꺼지지 않는 불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에게 꺼져가는 불씨를 불태워 주려고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0: 그러므로 너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안수하고 싶은데,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뜨겁게 불태워주고 싶은 마음이 네가 알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건 기프트입니다. 선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세요. 교회 일도 맡기세요. 그리고 가정일도.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는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또 여러분이 있는 사업터든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근데 맡기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맡기지만 않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다시 내가 부릴 듯하게 하고 싶다. 이 말이 불이 꺼졌단 말이 아니에요. 불씨를 다시 살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숯불이 있는데요. 숯불이 이제 재로 덮여 있어요. 봄에 꺼진 것 같아요. 근데 부채를 들고 이렇게 붙입니다. 어떻게 되죠? 불이 다시 확 올라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숯불 속에 있는 재, 그 숯불이 재 속에 묻혀있을 때 꺼진 것 같았지만은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게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고생 많지? 어렵지? 두렵지? 그 너 속에 있는 불씨는 꺼진 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불씨가 살아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졌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교사가 되었을 때 열정이 있죠. 마음의 설렘이 있죠. 근데 교사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어느새 식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아, 제가 사는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공부나 또 직장 생활이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 결단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그래, 우리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 그래 하다가 어림이 오고 힘들고 지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꽤 많으세요. 대화가 안 되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네, 대화가 안 된다 그럽니다. 뭘 좀 대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 닫고 방에 들어가요. 어렵죠. 그걸 견딘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럴 때 보면 여러분 지치잖아요. 내가 이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어려워요. 영적인 스승, 부모의 역할, 누군가의 영향을 준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씨가 꺼진 게 아니야. 식어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은, 부르심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외로워서 가는 거죠. 이런 부모라는 부르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대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불씨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씨를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이게 불이 다시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와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설교의 은사가 필요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섬기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줄 수 있는 이 은사가 필요하죠.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은사가 식어버리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시 한번 불붙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격려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불붙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앞에 우리나라 성경 빠졌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나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두려웠어요. 환경과 사랑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두려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다시금 불붙을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는데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 먼저 능력이 무엇인가요? 이 능력, 사랑, 절제죠. 능력,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능력을 줄 것이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알아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두렵죠. 부모들은 압니다. 내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죠. 그걸 알 때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겠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이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나도 상처를 받을 거야.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었다. 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힘의 근원은요, 누군가를 섬기는 힘의 근원은요,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하는 힘의 근원은 방법론이 아니고요,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일학교를 보낸 아이들이 어른이 됩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도 기억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더 진하게 남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들었던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뜨겁게 남은 게 이겁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자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나를 좋아해 주셨어. 그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 그때 선생님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그때 선생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어. 저는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고3 때도 그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분위기가 기억나요. 성인아 힘들지. 그리고 이런 초등학교 때 제가 저 초등학교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뛰어다녔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불렀어요. 이리 오라고 앉으라고. 남자 선생님들은 혼돈 내기도 하고 벌떡 서기도 했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깨어진 가정들, 상처받은 가정들,

0: 정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 와요. 그때 오니까 이름을 불러줘요. 안아줘요. 장로님들이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막 얼마나 열심히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교장 선생님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죠. 부모님들 방법론 맞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알아요. 이게 아빠 엄마가 나를 억압하는가, 그냥 이게 막 누르는가 알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남는 거는 눈물이에요. 마음이에요. 심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말귀한 통할 때 많잖아요. 아이들 정말 어려울 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분위기예요. 힘들어도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나중에 알아요. 이름을 불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고 교사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예요. 여러분 이 절제는 오전에 우리 7절의 마지막에 있죠. 절제. 두려운 마음의 절제예요. 이 절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안 하는 능력, 잘 참는 능력, 셀프 컨트롤, 그런 이제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만 나온 단어인데 흔히 생각하는 절제가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절제는 이 원문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읽어내는 단단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봐야 마음이 단단해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낙심이 되죠. 포기할까? 안 되는구나. 역시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 내 마음이 단단해. 이게 절제예요. 여기 말하는 절제가 그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강함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 이것이 더 불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믿음, 능력, 사랑, 절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안락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셨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사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앞선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어린아이들, 이런 유산이 흘러갈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적인 제자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해야 될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잘했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야, 나는 너의 눈물을 알아. 너의 믿음은 진짜야. 너 불씨가 다시면 불태울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부모님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인 스승으로, 제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륜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이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 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위클레시아의 주 찬양 내 삶의 이유라고 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앞서 1부에서 6675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위클레시아의 주찬양 내 삶의 이유로 출발했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 문자를 통해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산화,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세스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이면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산삼스틱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과 오답을 섞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혹시나 1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문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 조선시대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있어요. 27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는 교회 다녔던 왕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왕의 이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걸 하죠. 예. 큰 힌트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린 이걸 합니다. 네. 두 글자고요. 네, 조선시대 왕은 다 두 글자니까요. 1부에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 2870님께서 정답 예종이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분만 예종이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3101님, 3005님, 그리고 1905님도 정답 예종, 조선시대 8대 왕 맞나요? 맞나요? 대정, 태세, 문단세, 예, 맞네요. 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좋았는데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빗소리 듣는데 참 좋아요. 은혜라고 일부에서 남겨주셨는데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종. 아, 예종이 왜 이렇게 정답이 나올까요? 뭐 예수님의 종 이래서 예종으로 정답, 오답을 보내셨을까요? 예. 아무튼 예종 아니고요. 8851님도 예종인가요? 하셨는데 아니고요. 네. 그리고 5806님 고종. 네, 앞서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윗 왕부터 출발해서 뭐 예종, 고종 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25명 남았나요? 24명? 네, 24명 다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조선의 왕입니다. 오늘의 문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출석 단어 은혜 2부에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누가의 처방전 만나봅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누가의 처방전.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은 매월 셋째 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 만나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우리 정기용 원장님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눈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첫 방송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1: 예, 제가 뭐 기타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케이블 TV 방송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0: 예.
1: 오랜만에 우리 극동 방송에서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과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이 끝나고
0: 네네.
1: 진행해 주신 우리 김경민 PD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큰 힘이 되어서
0: 예.
1: 이번 방송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극동방송 누가의 처방전 애청자 여러분께 좋은 건강상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저의 격려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배고프세요. 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원장님께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안구건조증 뭐 눈의 피로함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요.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거나 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 눈이 나빠진다. 이게 좀 정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0: 밤에 작은 조명만 켜놓고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두운 상태에서 이렇게 책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할때 주변 어른들께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 주변 환경이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해서 실에게 사실은 영향은 미치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다만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상대적으로 눈 주변 근육이 더 긴장해서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1: 네.
0: 눈이 피로해지면 안구 건조증도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일시적인 시력 저하는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제 드문 경우긴 하지만 녹내장이 있는 경우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어떤 책을 본다든지 실제 또 영화관을 이렇게 또 가는 경우에도 실제 우리가 어두운 데가 있게 되면 눈 속에 있는 홍채 또 동공의 크기가 커집니다.
1: 예.
0: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면 녹내장이 있는 분들이 다른 주변 조직들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안압이 또 올라가고 녹내장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자신의 안압이 높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볼때 시력이 나빠진다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좀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엄마 몰래 어두운 데서 책을 보다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이 옳지 않은 상식이었군요. 아버지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습니다.
0: 열심히 책을 보셔서 시력은 나빠진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근거리 작업, 이렇게 우리가 항상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를 이렇게 교대교대로 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근거리 작업만 이렇게 계속 책을 본다든지 집중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눈에 있는 조절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근거리에서 특히 눈에 안 좋은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눈 건강에 취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최소 정말 이때까지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는 게 좋다라는 나이가 좀 있을까요?
0: 최근에 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보챈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그럴 때 스마트폰 기기를 보여주시는 부모님들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소 6세가 지나서 눈의 기능이 대부분 완성되는 시기가 지나서 우리가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게 그래도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지 너무 어린 시기에 우리가 눈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물체를 이렇게 잘 시력 발달이 완성된 시기가 아닐 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최소 6세부터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해주시는 점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우리 또 젊은 나이부터 노안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노안이 오는 거 막을 방법이 없나요?
0: 노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40대가 되면 피부 노화가 오듯이 눈에도 이제 노화가 진행됩니다.
1: 예.
0: 젊었을 때 탄력이 뛰어났던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되게 되는 게 바로 노안입니다. 노안의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하고 사물도 흐릿하게 보이고, 또 보통 이렇게 가까이 보다가 먼 곳을 볼때 초점이 맞지 않고
1: 예.
0: 어두운 환경이나 몸이 피곤할 때 시력 저하도 느끼게 되고 눈이 흐리고 침침합니다. 또 근거리 작업 시에 눈도 아무래도 찡그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비비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많이 보는 화면에 글씨가 흐리게 보인다든지 사물이 처음에는 잘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 이게 바로 노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근데 노안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에서 나이에 따라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노안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사실 노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돋보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사용하는 돋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에 너무 높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노화는 나이가 듦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썼던 돋보기 도수보다 낮

낮게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높게 쓰면 거기서부터 계속 높아지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노안이 의심되고 눈이 불편하실 때는 꼭 안과 전문의가 오셔가지고 실제로 노안인지 아니면 노안하고 비슷한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인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내 맘에 눈을 여소서 함께합니다.

0: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김부희 PD의 부위별 찬양, 오늘은 눈 건강, 내 맘에 눈을 여소서였습니다. 자, 이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도 라섹 수술을 했는데 이 라식과 라섹 수술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은 대표적인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막이라고 해서 검은 동자, 실제로 각막은 검은 동자는 아닙니다. 투명한 각막에 안에 있는 홍채가 비쳐 보여서 이제 검게 보이는데 라식이나 라섹은 우리가 시력을 교정하는 목적이 대부분의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눈의 길이가 깁니다.
0: 예.
1: 안축장의 길이가 길다고 되어 있는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시행을 해서 각막을 깎아주면 레이저로 이게 짧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라식의 경우에는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그 절편을 이렇게 걷어내고 레이저로 각막 실질을 깎아줘서 각막을 얇게 만듭니다. 라섹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의 상피 조직만 이렇게 살짝 제거를 하고 또 이렇게 레이저를 해줍니다. 그래서 라식이든 라섹이나 다 레이저 수술로 각막의 표면을 깎아주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라식이나 라섹의 경우에 어떤 장단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라식을 해야 될지 라섹을 해야 될지 아니면 라섹 말고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게 좋을지는 역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과 여러 가지 검사 이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검사를 받아본 이후에 이 눈에는 라식이 맞습니다. 라섹이 맞습니다. 뭐 렌즈 삽입술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저도 그렇게 상담을 받고 라섹을 했는데 한 가지 좀 가벼운 궁금증이긴 한데요, 원장님. 저는 라섹 수술을 하고 정말 한 3일 정도 아파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또 누구는 뭐 라섹을 했는데 뭐 그냥 안 아프게 지나갔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그렇습니다. 라식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각막 절편을 만들고 각막 절편을 걷은 상태에서 레이저를 하고 다시 절편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습니다. 반면 라섹은 각막 절편을 만드는 그 두께만큼을 오히려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각막의 상피를 벗겨내고 레이저를 하니까 공통적으로 라섹을 한 분들은 보통 2, 3일 정도는 굉장히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라섹 하신 분들 계실까요? 저의 이 고통과 통증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남기신 질문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4833님께서 이 질문을 남기셨는데 마찬가지로 라섹 수술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라식이나 라섹을 한 경우에 나중에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진단하기 어렵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항반변성이 있어서 8년 전에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1: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질문들을 주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했다고 해서 녹내장이나 백내장 진단이 어렵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상식입니다.
0: 그렇군요.
1: 라식이나 라섹은 쉽게 말해서 우리 손목 시계의 시계 유리 에 해당되는 각막을 그냥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고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그 내부에 있는 조직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라시

0: 혹시나라 색을 했다 해서 백내장, 녹내장 진단이 어렵지는 전혀 않습니다. 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황반 변성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 망막, 사진기로 치면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입니다. 시세포의 대부분도 여기 있고 물체에 상이 맺히는 것도 황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에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황반 변성이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레이저 치료보다도 대개 눈에 우리가 이렇게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유리체 강내 주사를 한다든지 그런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예. 황반 변성에서 레이저 치료보다는 아마도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셨고 그 변화가 남아있어서 황반 변성으로 좀 남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중심성 망막염이 재발된다든지 황반 변성의 그 정도에 어떻게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물 투여, 유리체 강내 주사 또 뭐 실제로 중심성 망막염 같으면 레이저 치료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앞서 4833님께서는 조금 전문적인 본인의 병명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에 반면 8720님은 조금 더 가벼운 질문입니다. 눈이 두 개인데 상대와 눈을 마주칠 때는 초점을 어디에 봐주시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에도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정상적인 눈을 가진 분들은 눈과 눈을 마주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시도 종류가 뭐 내사시, 외사시 또 상하로 이렇게 가는 사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눈의 초점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물론 눈을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분들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시고 교류하시는 것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1: 가장 편안한 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게 눈에도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0: 그렇습니다.
1: 끝으로 우리 시력 저하와 또 노안을 늦출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또 눈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게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천장이면 눈은 구백냥이란 말이 있듯이 눈이 정말 소중한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은 또 불규칙한 생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발달 때문에 우리 눈이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안과질환은 방치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시력 및 골절검사, 색각검사, 안압검사 등의 기본적인 눈검진도 미리미리 잘 이렇게 받는다면 어떤 안과질환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기본적인 검사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리 예방하고 눈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누가의 처방전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기용 원장님은 매월 셋째 주에 함께 하십니다. 6월 셋째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눈 건강에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문자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들 한 주 동안 문자와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용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3: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서 AI 특강과 관련한 내용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AI 특강이 진행됩니다. 김태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강인데요.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고 선착순 100분까지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 이미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선착순 100분까지니까요. 지금이라도 샵 0981번으로 참석 남기셔서 신청 링크 거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10,000원의 참가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강의와 함께 더불어서 식사와 다과까지 준비가 되는 금액이니까요. 뭐 부담 없이 좋은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이 AI 특강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코너 막바지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과 관련해서 이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녹내장이 왼쪽에 심한 편인데 다시 회복할 수 없을까요? 라고 0720님도 남겨주셨고 8720님도 도수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어도 완전 깨끗하다 싶을 만큼 맞추기가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해주셨고 또 6864님은 라식이 좋은지 라섹이 좋은지 추천해주세요. 60대인데요.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질문들 제가 다음 달이네요. 한 달이나 남았지만 제가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질문들 남기고 또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잊을만 하면 돌아오십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질문 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디님 원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가 나갔던 날이죠. 성경 넌센스 퀴즈가 나갔던 날인데, 정답을 한번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뭐 많은 오답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뭐 예종, 뭐 고종, 뭐 이 세종도 있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오답도 보내주셨지만 정답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정답 발표를 해드립니다. 오늘 크리스천이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왕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도 있었고 복종보다 순종이 좋겠죠? 라고 6864님도 남겨주셨습니다. 퇴근길 저녁하고 수요 예배 드려야 해서 바쁘네요. 그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은 순종입니다. 라고 7906님도 남겨주셨고 7591님 정답은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7784님도 정답 보내주셨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아, 순종 설마 하면서 검색했더니 이런 이름의 왕이 있으셨네요. 네, 아, 가장 마지막 왕이죠. 철고순 고종 순종까지 해서 가장 마지막 왕인데, 네, 오늘 정답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아, 재밌는 퀴즈에 빵 터졌어요. 극동방송 화이팅! 이라고 1179님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제가 이 리스트 잘 이 올려놨다가 선물 후보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은 조금 특별한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바로 Made by 리건스 PD. 우리 뿜뿜 라디오의 이건수 PD가 직접 AI로 만든 찬양인데, 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예, 마치 이 뭔가 라이브 워십의 음원 실황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이 모든 게 AI로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이런 것도 만드시려면 AI 특강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참석 남겨주시고 AI 특강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그러면서 우리 오늘 AI로 만든 찬양을 끝곡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건수 PD가 만든 채워주소서 라는 이 AI로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지만 길가에서 구걸하면서도 귀동냥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들에게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때는 이때다 싶어 소리를 쳤습니다. 동행하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제지를 하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 절대 놓칠 수 없는 인생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구하는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들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를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영적인 눈이 열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친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소문만 들어도 귀가 열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백내장에 걸리지 않고 더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았으나 이후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청소년 고용 지표를 다룰 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니트족입니다. 니트족은 학생도 아닌 것이 직장도 없으며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명에 대한 의지가 약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니트족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사명의 눈까지 떠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기도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차이가 경건의 차이거든요. 기도 길게 한다고 되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없어요. 기도 구하기 전에 다 알아. 중언번 하지 말라 해서 성경에 고른 것만 골라서 말하는 분들 헷가닥헷가닥하고 얄팍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하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별명이 기도.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 바울, 뭐 다 기도의 사람, 루터, 모든 기도의 사람은 다 거룩하고 경건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속으로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또 건강한 기도원이 있지만은 안 좋은 기도원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 소문내고 방언 통역한다 소문내고 예언 은사 받았다고 소문내고 그래서 가면은 예언을 축적해주고 다 뭐 점쟁이 점하듯이 해주는 그런 위험한 기도원들도 있잖아요. 엘리사 같은 사람도 게하시가 은 두 달란트 오뚜벌 받아오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지만 수넴 여인 그렇게 집을 지어주고 침대, 촛대, 책상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대접해주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달려와서 갈멜산에 와서는 엘리사 발을 붙잡고 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떼려 하니까 그냥 돌아. 이 여인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대가 엘리사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시고 알고 하나님이 덮어놓으면 모르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예언하고 막 하는 것은 가짜지요.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나이까? 아,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알고 가서 아이 눈에 자기 눈, 아이 입에 자기 입, 아이 손에 자기 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일어났다가 집을 몇 번 돌다가 또 눈에, 입에, 코에, 자기 손에 이렇게 또 기도하니까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잖아요. 엘리사 같은 기도의 사람도 사람마다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요. 방언도 마찬가지요.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저도 방언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해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이 하고 나는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언해봐 내가 통역해 줄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원래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기도인데 남이 다 알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방언하면 막 통역한다는 분들 매우 조심스럽지요. 한 분이 자기는 통변의 은사 받아 방언 통역 잘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럴 때 한 분이 가셔서 제 방언 통역해 보세요. 그리고는 Our Father is all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Tom, come, I'll be the Lord. 방언 같지요? 주기도 문 영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라, 뭐 싹군 목자야. 통역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사기당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혼하라 하고, 뭐 음식 먹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정말 그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내 가까이도 한 분 계시거든요. 망친 건 아니지만 이혼을 했죠. 부인이 남편 재산 뺏어가지고, 당신 남편 망할 사람이니까 재산 뺏어 챙겨라, 이혼해라. 그 나쁜 여자, 영적인 여자라고 해서 속은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 하시면서 음식은 다 선한데 믿는 자가 기도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음식, 여러분 구약에는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라고 유치원 아이 훈련하듯이 하셨거든요. 레위기에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굽이 갈라진 것, 새김질하는 것, 양 소처럼 먹고, 약대는 새김질해도 굽이 안 갈라졌으니 먹으면 안 되고, 토끼는 새김질해도 굽이 안 갈라졌으니 먹으면 안 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니 먹지 말라. 구약도라면 삼겹살 택도 없다, 못 먹어요. 돼지 족발 못 먹어요. 바다 물에 있는 물고기는 붕어, 잉어, 조기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지, 뱀장어, 개, 랍스터 못 먹어요. 꼼장어 꿈도 먹고요. 새우 못 먹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훈련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음식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음식은 인격이 아닌데도 기도하면 음식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축사하시니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떡을 갖고 축사하고 떼어줘요. 276명. 이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9절에 헌금을 제단에 바치면 그 돈이 거룩하게 된다 했어요. 돈에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 제단에 바친 돈은 마태복음 23장 19절에 거룩하게 된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기도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고단자가 되려면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최고 좋은 장소는 물론 성전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들의 번제 희생도 내가 잘 받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한 교회가 350명 선교사 파송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그분의 지론은 교회를 기도 소리로 꽉 채우는 겁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천일을, 특세를 천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 그래서
그분의 지로는 교회를 기도

채운다.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창립기념성회로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은 말재주꾼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포인트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성전은 기도의 제일 좋은 도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만나잖아요.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안 일어나지요. 땅기니 일어나서 막 뛰고 걷고 뛰다 걷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죠.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 교회 오는 거. 제 아버님은 항상 12시가 되면 교회 오셔서 교회 하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검도 같으면 90분 하잖아요. 기도도 마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최고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라 했거든요. 열왕기상 8장 보면은 전쟁의 적을 지게 됐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깐부기, 메뚜기, 항충, 농작물에 병이 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적군이 에워쌌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리고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도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못 올 때는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저는 집회 가도 바로 기도한 다음에 기도 장소를 정하죠. 그리고 의자를 교회 쪽으로 돌려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짧게 해야 되니까 몇 시간 기도할 장소를 예장을 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한적한 곳을 찾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교회가 없을 때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해야지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아무리 천사같이 말을 해도 교회가 안 되거든요. 뚝뚝 던져도 주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가 되거든. 할렐루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운동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주님이 집중해서 기도하셨는지 뚝뚝뚝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래야 기도의 영적인 경건의 고단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뭐 또 가서 자기 할 일 하고 옷 챙기고 물론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면 좋죠. 저는 가끔 설거지 할 때 기도하거든요. 설거지 잘하게 해주세요. 설거지 잘하게 해주세요. 신문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있지만 제 기도 시간에는 집중하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한나가 집중해서 막 통곡하고 막 하나님께 내 억울함 이 고통을 보시고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막 기도할 때 엘리 목사님 보니까 한 여자가 막 이러니까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 끊어라!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독주나 포도주 마신 악한 여자라 보지 마소서. 거기 보면요 술 마신 여자는 악한 여자가 된다.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 가슴에 큰 고통이 있어서 그걸 쏟은 것뿐입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좀 미안해서 하나님께서 너 기도한 걸 들어주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려서 믿고 수색이 없어지고 라마로 돌아가 남편하고 잠을 자니 애가 생겼어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때 바치면서 수소 세 마리 귀한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갖고 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입니다. 평생에 드립니다. 엘리가 감동을 받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무엘 대신에 저 약속을 지키는 여자한테 다른 애도 좀 주세요 했더니 삼남 이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한나가 막 집중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가 문제 아니거든요. 기도 자체가 경건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달라 달라 안 받고 그거 상관없이 계속 기도는 도장에서 운동하듯이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 경건의 키는 크는 것입니다. 묵직하게.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 끊어지실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 것도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르쳐 주셨지만 뭐 기도 제목 걸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도는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 생각 나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보 장독 하나 사야 돼 장독 하나 사야 돼요. 그럼 사지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바쁜 사람이 장독 사러 어디 가겠어요. 그러더니 여보 아이고 어떤 분이 장독을 버려놔서 갖고 왔는데 내가 꼭 사고 싶은 거 장독이라고 보니까 얼마나 씻고 닦고 난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3일 뒤에 물을 보니 물이 샙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에이 나쁜 사람 같아서 물이 새면 물 새는 장독이 깨졌다고 썰어주니 이렇게 속인 여자 있나.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여자를 안 좋게 말하더니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2년 뒤에 아이고 소금독은 좀 물이 새는 게 좋은데 아이고 그게 딱 소금독하게 맞춘 와 소금독 하면 제일 좋은 걸 내가 버렸다고 막 후회하더라고. 내가 버리려 했나. 여보 미안해요. 아니 2년만 둬도 잘 쓸 걸.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애쓰는 거.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경건의 키만 높아질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하나님 앞에 있다 내려오니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니까 이야기한다면은

거룩해 보이거든요. 경건해 보이고 그 앞에 말을 조심하죠.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집에 시편 145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거든. 그 기도도로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남들이 우르르 보게 하죠. 절대로 어순적인 받지 않아요. 어디 가도 중심에 세워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나라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 보호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파송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왕이 사냥하는 터에 군대를 그렇게 배치하고 낚시하는 터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벌써 거기 안에 군대가 있고 왕은 딴 데 피해 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이스라엘과 통하는 간첩이 있다! 스파이 있다! 아닙니다. 왕이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줍니다.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잡아라! 도단이 있나이다. 도단에 말, 병거, 군사 많이 보내서 도단성을 이었었잖아요. 아침에 사안이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오리까? 저기에 오셨습니다. 엘리사는 편안하고 에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이 이 사안에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불병거,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 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다 눈을 멀게 해주세요. 다 눈이 멀게 되잖아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제가 좀 기해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엿보는 사람들 다 장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장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 지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 지킵니다. 제가 이번에 노트를 거의 한 건 다 필기했습니다. 그 나가사키 원자 폭탄 맞은 곳에 가서 떨어진 지점에도 가봤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 미술품 있는데 막 남자들이 막 해서 모여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 폭탄 맞고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말라서 미친 듯이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물에 그 작은 강이 있는데 그 작은 강이 가니 벌써 시체가 둥둥 또 피바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목이 말라 쳐봐가지고 먹다가 다 죽는 것이. 원래 히로시마 친 다음에 계획은 코쿠라 도시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1945년 8월 9일 이 코쿠라시로 원자 폭탄을 싣고 갔는데 이 코쿠라시의 안개가 짙어서 내릴 수 없습니다. 50분을 거기서 돌고 기다려도 안개가 안 거치니 나가사키로 가는 겁니다. 나가사키는 아침에 안개 있을 때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자 폭탄 투하해서 그 순간에 째깍 하는 순간에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계속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그런 원자 폭탄 떨어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코쿠라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안개가 있으니 못하고 나가사키에 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한국을 없애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개

0: 덮어주면 얻을 수 없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기도하면 우리만 복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의 고단 자가 됩시다. 그러면 든든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집안도 든든하고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보호받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2: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요.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3: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4: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 라디오를 한 번 듣어서 호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1: 외화벌이를 나갔던 러시아.

0: 러시아에서 밤마다 극동방송의 채널을 맞췄습니다. 하루를 꽉 채워 일했던 근무 일정 때문에 피곤하기 일쑤였지만 새벽녘까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3국 땅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안드레 형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 1990년대부터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청취했던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디오를 우연히 맞추면서 극동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또 다른 라디오 방송도 들으시고 러시아에서 듣다 보니까 극동이라는 말 자체가 러시아를 뜻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집사님께서 극동방송을 러시아에서 일부러 라디오를 사서 이렇게 들으신 거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0: 근데 그 라디오를 구입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해외라 해도?
1: 맞아요. 저희가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북한도 갔지만은요. 이런 그 농기를 산다고 하면은 북한에서도 그 농기를 군사회안전부 안전부에 가지고 가서 통신가라는 거 있습니다. 그 통신가에 가면 주파수를 고정시켜줘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도 이제 일제산 일본에서 가지고 온 녹음기가 제일 많았나 봅니다. 소니라고 하는 그런 녹음기로 해가지고 생기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방송이나 또 다른 이제 이상한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군안전부 통신가에 가져가면 그 주파수를 북한 방송 하나만 들을 수 있게끔 라디오를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외는 그나마 이제 그거보다 조금 통제가 더 심하다고 보여야죠. 보이고 사람들이 감시를 하지만은 라디오 고정 채널을 고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개인 돈을 해서 사면은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침실 주변에 와서 좀 서서 듣고 가다던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머리 상이 어디론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여러 사람 붙여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몰죠. 그냥 녹음기 해소하고 불에 쳐가지고 그 시간을 내서 불에 쳐가지고 이제 주파수 맞춰놓은 상태에서 체포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도 조금 부담적으로는 많아요. 녹음기를 사도.
0: 그러면 사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보위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그냥 사와서 그냥 저희 침실에는 보위부장도 오고 보위부 종합지도원도 오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심은 받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쪽으로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면은 이제 뭐 장군님 좋아하는 뭐 이 음악이나 틀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했어요.
0: 한방에서 몇 명이서 생활하셨던 거예요?
1: 한 명의 러시아 그 나온 분들 보면은 뭐 7명씩 숙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2명씩 있고
0: 네.
1: 또 저는 그냥 독방에서 살았습니다. 독방에서 살고 친구들이나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자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2인 침대지 생활은 혼자서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창문에는 담요를 칩니다.
0: 네.
1: 밖에 이제 그게 흘러나가지 않게끔 물론 극동 지방이라 이렇게 벽을 두껍게 쌓아 올리긴 했지만은 그러다 해도 이제 창문을 항상 담요로 저녁에는 가리고 불을 끄고 밭에 앉아서 그냥 듣는 거죠. 약간 음성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본인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듣는 거죠.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거의 내놓고 듣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일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근데 한 번 뭐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라디오를 한 번.

0: 한번 두둬서 허기심이 가면요, 피곤하든 안 하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파수를 맞추고, 만약에 불이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주파수를 훔클어 놓습니다. 다 털려가지고. 근데 주파수를 이제 10시 이상 되면은 주파수를 자체를 맞춰 놓고,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좀 잘 잡혀요. 다 잘 잡히고 하면 그때 이제 듣느라고 주파수를 맞춰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들키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제 담열 치고 이제 문도 두 겹으로 잠그고, 그쪽으로 중독이 왔나 봐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국동방송 들으면은 좀 뭐 종교와, 처음에 제가 듣던 종교와 인생,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 나오고, 찬양 후렁곡 나오다가 또 멈췄다 이제 말씀 나오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근데 만에는 못 듣고 2, 3분 듣고 꾸고, 또 바깥에 좀 감시를 하다 또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빠졌습니다.
1: 기억에 나는 찬양이 있으세요?
0: 찬양 그때
1: 가사라든지,
0: 가사 보면은 예, 빈들의 많은 풀같이 그 찬송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찬송. 가사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0: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이제 일어나면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을 때고, 또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진 그 노래 속에 좀 뭐인가 그걸 좀 시원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송 들은 게 지금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걸로 해서 나오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1: 가사도 그렇고.
0: 네. 그 곡이 북한에서는 그냥 뭐 경쾌한 음악 하면은 뭐 3대 부자를 이제 찬송하는 찬송과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경쾌한 음악이 나오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송가는 음악도 좋고 이 흐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
1: 근데 이렇게 새벽에 들으려면 자정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12시부터. 네. 근데 이게 위험 부담이 뭐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지만, 다음 날에 어쨌든 외화벌이를 위해서 러시아에 나가셨으니까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단
0: 맞아요.
1: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두두면서 그러다 나면 이제 한 4시까지 이제 앉아는 거예요. 4시, 5시까지. 그때 한국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한 3개 정도 나오고 하면 요거 조금 더 조금 두두면서 꾸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 나면 4시가 되면 자면은 7시면 이제 나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작업 지시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막 야속했어, 잠이. 야서 다시는 안 듣는다.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했는데
1: 피곤해서.
0: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침실에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네. 분들이 이제 와서 저녁에 되면 이제 TV 시청하고 비디오 욕 북한 영화 보고 다 청소하고 가면 11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에서 TV 볼 때는 저는 자고, 가면 이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방도 청소하고, 가면은 이제 대강 청소하고 가 하고 이제 보내고, 이제 난 자하고 누웠다가도 다시 이제 낮에 생각에 낮에를 꺼내놓고 이제 다시 또 주파수를 찾고, 막 짜증나게 앉아가지고 주파수 훔클어놨다 찾기가 단파 중파로 이었다가 해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면서도 번진 날도 있지만은요, 특별하게 이제 뭐 친구들이 와서 자고 간다던가 뭐 네. 하면은 주파수를 훔클어놓고 그냥 꺼내지도 않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1: 철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지 하면서 헝클어놨다가 다시금 찾게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중독이셨네요. 근데 이게 극동방송을 처음 그렇게 접하시면서 한 번, 두 번, 1년, 2년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오락성, 흥미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지금 거의 이제 외화벌이 층에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쪽보다는 지시를 하시는 쪽에 가까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상 교육도 더 철저하게 받으셨을 거고.
0: 맞아요. 저희는 네.

0: 27살에 이제 러시아로 나왔습니다. 파견돼 나왔는데 대부분 다 당원들이 와요. 당원들이 오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비당원으로 와가지고 94년도 입당을 했습니다. 현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이제 보면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때는 방송을 두드면서 이제 너무 극동 방송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너무 좋은 말들이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은 말 한마디에도 진짜 각도가 서고 믿음이 서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러시아에 나오기까지도 북한에서 27살, 20여 년 동안 받으셨던 어떤 사상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새벽녘에 주파수를 맞추시면서 들으셨던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를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여정을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듣던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희가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하 깊숙한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3편 1절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시간 찬양이 넘치는 시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함께 나눈 시편 113편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수종들던 레위인 또는 제사장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이 시간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찬송 중에 거하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6593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이어트 한다는 고3 딸에게 늦게까지 왜 이렇게 먹냐고 했다가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전에 중1 딸의 툭 내뱉는 말에 상처받고 들어와 빨래 정리하고 극동방송 들으며 치유 중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고요. 또 지금 방송 듣는 모든 가정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실갱이가 또 벌어지는데 또 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뜻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6593번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딸은 오늘이 또 16번째 생일인데 우리 딸처럼 생일 맞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있으시면 이곳에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세요. 또 기도 제목 다양한 찬양 신청곡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곡의 찬송 들으셨어요. 김경현의 이 몸의 소망 무엔인가,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준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커스의 나는 오늘도 가네, 그리고 찬송가 들으셨는데요. 소영의 참 아름다워라 듣고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나는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찬송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찬양 부흥회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힘을 얻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는 곳,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입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꿈이 있는 자유가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들은 찬송들, 에이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B2E의 웬 말인가 날 위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찬양하다가 오늘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 10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듣다라는 영어 단어 리슨, 리슨의 스펠링에서 따온 경청의 여섯 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L은 리슨, 귀담아 들어주기고요. I는 상대방의 대화를 중간에 끊지 않기, ING고요. S는 웃으며 반응하기인 스마일, T는 마음으로 공감하기로 터치, E는 아이컨택으로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고요. N은 너딩으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라고 합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얻을 때 말이 전하는 비율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표정, 제스처, 눈동자와 같은 모습들이 진짜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할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 찬송도 언제나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우리 방송 가족들과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함께해 주시고요. 공감하는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2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아름다운 것은요, 그것이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윤기 나는 머리카락은 아름답지만 그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아름답지 않고요. 꽃밭의 꽃들이 아름답지만 길가에 버려져 있을 때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가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

뜻에 합당한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신가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하신 첫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하실 찬양들이 여러분께서 생각할 수 있는 찬양들입니다. 마커스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노인팅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두 곡을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도우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찬양들로 함께 하실게요. 약간 밝은 분위기에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것과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약간 차분한 분위기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였다.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대의 아내였군.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누이라고 말했소? 이삭이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에게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남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을지도 모르잖소. 그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소. 아비멜렉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이 남자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물을 심어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져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많이 불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떼에 판 모든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막아버렸다. 마침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떠나시오. 그대는 너무 커져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소.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떼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그 우물들에 붙였던 원래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불렀다. 어느 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을 발견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오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삭은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두고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또 다른 우물을 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땅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그는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다. 그는 장막을 쳤고 그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6장 8절에서 25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사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속도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그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인정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오영은의 매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원하는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조바심도 나고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하나씩 이루어가시고 결국 그분의 때에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억지로 앞당기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들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레이 볼츠의 Thank You, 앤드류 크라우치의 Let the Church Say Amen, 노먼 하친스의 임마누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Still Praise의 다 드리리,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라면 봉지에 적혀있는 그 레시피 그리고 시간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물의 양이라든가 끓이는 순서, 시간까지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맛이 나온다고 하죠. 뭐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조절도 필요하고 뜸 들이는 시간도 꼭 지나야 제대로 뜬 밥이 나옵니다. 그걸 무시하고 서두르면 결국에는 진밥 아니면 너무나 된 밥을 먹게 되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과 과정이 지나야만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실 때도 그런 것 아닐까.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알맞은 순서와 시간 안에서 그분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Still, Planet Shakers의 Beautiful Savior,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순종의 저자인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마쳤을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목사님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자 청년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으신 것처럼 저도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도록 예언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보기에 청년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괜한 트집을 잡아 교회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사인 목사님을 굳이 찾아와 다니는 교회의 욕을 하는 것도 그런 행동의 일환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짧은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구한 목사님은요,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형제님의 책망이 다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자신의 행동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를 하고요, 서로에게 덕이 되는 본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이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연주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달빛마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 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고 또 교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응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빙산의 일각 아주 작은 부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마음 결심하신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마음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초롬의 찬양이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참 좋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어릴 적 주일 성경 학교가 생각나는 그런 찬송입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희망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프랑스의 작가 콜레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다 해도 희망은 언제라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다는 의미죠.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공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 또 돈을 지불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참된 희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희망,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위에 동행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앵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스모킹 너플의 Where Would I B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 들려드릴게요.
1: 둘, 셋.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강연희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AJ 워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남한, 남조선의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또 북한이라고 부르는 북조선,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리를 남한, 남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어느 때부턴가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주장된 불과 2년 반 전부터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적대적인 나라이다. 서로 다른 상관없는 나라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견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통일 사상 교육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나뉜 듯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북한 땅을 위해,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긍휼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이 앞으로 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셨지요. 남북이 특히 북한에서 단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한민족 하나라는 것,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 귀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고 이 한밤중에 깨어 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기대해보시고 더불어서 자유함의 세계를 동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4: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5: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7: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의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3: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이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이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이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이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뭐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요.
3: 네네.
0: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8: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0: 네.
8: 대신 평양대부 같은 예전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개신교 교회가 있었대요.
0: 네.
5: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0: 맞아요.
5: 그런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0: 맞아요.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5: 맞아요.
0: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5: 맞아요.
0: 성도들도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5: 많죠.
0: 중심이 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5: 많죠.
0: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5: 마니또처럼 매칭해주는 거예요?
0: 맞아요.
3: 우와, 너무 좋다.
0: 그렇게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3: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맞아요.
3: 네.
2: 그래서 신이주
3: 네, 신이주 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맞아요. 그림 그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0: 네.
3: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그 재건, 북한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돈이 네, 그리 많이 들었어요.
5: 그렇구나.
2: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0: 네.
2: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0: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1: 오히려
0: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2: 남한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0: 네.
2: 말씀인 거예요.
0: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1: 맞아.
0: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2: 맞습니다.
0: 그런 분들이 네.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1: 좋은 생각이
3: 진짜 좋은
0: 뭔가 아니,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1: 아니에요.
2: 네.
1: 너무 좋은
2: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0: 네.
2: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토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0: 네.
2: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0: 네.
2: 그게 한국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4: 아,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4: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잘해가지고
1: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북한에서.
5: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2: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5: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1: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2: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선교사님들에게도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0: 맞아요.
2: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5: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2: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5: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중심으로 먼저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0: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 맞아요.
0: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0: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0: 왜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0: 경험이 네.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경험이 네. 될 거거든요.
1: 네. 네.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2: 너무 공감되네요.
0: 맞아요.
3: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0: 어, 네. 직접 전도를
3: 북에서 온 언니를 네.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 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네. 거예요.
2: 맞아요.
3: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어,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네.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네.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네. 부분이 네. 있다. 네. 네.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네. 어떻게 되셨는지 네. 궁금해졌어요.
1: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3: 아,
1: 근데
3: 그래요?
1: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3: 아.
1: 주체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0: 야, 되게 논리적으로
3: 오리지널 대박이다.
1: 왜냐면 그렇게 북한
0: 누가 원조냐.
1: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다. 네.
3: 아~
1: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처럼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의 훈련이 딱 돼 있어요.
0: 네.
1: 그 긴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0: 그러니까.
1: 성도가 되거든요.
4: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기밀성이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1: 네.
4: 조만간 그게 거치고
0: 네.
4: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3: 와.
4: 하거든요.
3: 네. 그랬으면 좋겠다.
5: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0: 그쵸.
5: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3: 네.
5: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0: 네.
5: 생각을
0: 네.
3: 경쟁하지 않고
5: 네. 네.
4: 맞아요.
0: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3: 네.
0: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1: 네.
0: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도
1: 네.
0: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런 비용을
1: 네.
0: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3: 네.
0: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1: 네.
0: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3: 맞아요.
0: 경험
3: 네. 네.
0: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3: 아, 네.
0: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1: 네.
0: 각
1: 네.
0: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철수,
3: 사랑이,
5: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너와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 협상 가능성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백악관이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규모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사막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중동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

보건기구 WHO가 에볼라 확산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르완다가 국경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직접 옮기며 산업현장 활용 가능성을 선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식 디저트 열풍이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쌀값 통제 강화로 장마당 혼란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하면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전격 보류하고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됐던 공격을 중단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협상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군의 준비태세는 유지하라고 지시하며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중간선거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확전을 통해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군사행동은 오히려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방문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려는 계산도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미국이 쉽게 확전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우리 돈 약 2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축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할 여러 경제 사안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 일부 지역의 가금류 수입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농가와 제조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 성과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첨단 반도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이란 문제 등 중동 정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일단 관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백악관 설명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담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부터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 영토 내부에 비밀 전진기지를 운영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말부터 이라크 서부 알루카이브 사막 인근에 공중지원과 급유, 의료 기능 등을 갖춘 군사기지를 구축했고 이를 활용해 테헤란을 포함한 이란 핵심 지역에 대한 장거리 공습작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지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약 7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란까지의 비행거리를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지의 존재는 지난 3월 한 베두인족 양측이가 사막 한복판에서 활주로와 군시설, 헬기 등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양측이는 이라크군에 신고한 뒤 귀가하다 공습을 받아 숨졌고 이후 현장 수색에 나선 이라크군 병력도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처음에는 미군 시설로 판단했지만 미군 측이 자신들의 기지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뒤늦게 이스라엘 관련 시설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이라크가 사실상 자국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일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에볼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최소 88명, 증상 사례는 300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에 인접국인 르완다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연결된 주요 국경도로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WHO는 국경 폐쇄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공포에 기반한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공식 통로가 막히면 오히려 비공식 국경 이동이 늘어나 감시가 어려워지고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출혈 증상을 동반하며 치사율은 약 50%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규 계통으로 현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WHO는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으며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도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물류 운반 능력을 공개하며 산업 현장 활용 가능성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23kg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직접 들어 옮기고 상체를 회전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동작까지 수행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시연이 단순 연구실 테스트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동과 조작 능력을 동시에 구현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무게 중심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를 안정적으로 들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신 제어 기술과 센서 기반 균형 유지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 작업을 익혔다고 밝혔으며 실제 환경에서는 최대 45kg 수준의 냉장고 운반에도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역시 AI 로보틱스를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경쟁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식 디저트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K-디저트, 한국의 간식 열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국식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요아정 매장에는 현지인들이 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 소비자들은 K-POP 아이돌이 추천한 메뉴 조합을 따라 주문하거나 SNS를 통해 한국 유행 디저트를 접하고 매장을 찾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요아정은 지난해 일본 진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본 내 매장을 15개까지 늘렸고 또 다른 한국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인 요거트 퍼플 역시 일본 진출 3개월 만에 7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한국식 계란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도 일본 내 점포 확대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베이커리 브랜드들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미국에서 29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이고 뜨레쥬르 역시 200개 수준까지 매장을 늘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외식 브랜드 가운데 제과, 디저트, 커피 업종 비중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제과점 업종은 치킨 브랜드 다음으로 많은 해외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음식들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소비 흐름과 결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는 SNS에서 화제가 된 한국식 디저트를 직접 먹어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 소비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급등하는 장마당 쌀값을 잡기 위해 전국적인 가격 통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과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장마당 식량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고 안전원들과 상업 부문 일꾼들이 시장 단속에 나섰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북한 시장의 쌀값은 지난달 3만 원 선을 돌파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신의주 시장에서는 쌀 1kg 가격이 3만 2천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단속을 피해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몰래 거래하면서 오히려 쌀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과 안전원들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억지로 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더 굶게 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 일대 어민들이 어획철에도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 어선들은 최근 오징어와 낙지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잡은 어획물의 80%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국가 계획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개인 어선들의 어획물을 대거 국가 계획분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어획철 수산물을 장마당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을 국가에 넘겨야 해 실제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낙지나 오징어는 크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사업소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져가 손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와 선원들 사이 갈등도 늘고 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부업 형태의 어업 활동도 감소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남도에는 30에서 80mm,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경남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양덕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4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22도, 평양 21도, 양덕 1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비 소식 대신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5도, 자성과 강계 13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4도, 자성 21도, 강계 2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이 맑겠지만 개성과 사리원 신계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모두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0도, 신계 18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북청과 희산에서는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이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북청 14도, 희산 11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희산 18도, 북청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비 소식보다 흐린 날씨와 구름이 몰려오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3도, 웅기 12도, 청진 11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6도, 청진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되지만 비와 바람으로 인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2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동행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9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G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한 대성당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고요.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적혀있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존재할 때 현재 유한한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죽음 뒤에 심판을, 심판 뒤에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미래를 넘어 내일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구하면서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의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입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해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를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미누스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용훈의 햇빛빛이니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10계명 다 알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섯 번째서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질서의 기초가 우리나라에서는 삼강오류라고 그랬죠.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등이 있지 않아요? 모든 법칙이 제1은 효라고 그랬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가 위대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위대한 어머니가 되세요. 좋은 교훈을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골 양반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의 효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당신 아들이 더 효도인가 우리 아들이 더 효도인가 갑, 을이 내기를 했어. 첫 번째 갑이 자기 큰아들을 불러서 소를 끌고 지붕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어. 아버지 소가 어떻게 지붕위로 올라가요? 그거 못해갔어요. 그러고 나가버렸어.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 을레 집에 갔어요. 큰아들을 불러서 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큰아들도 소가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사다리를 갖다 놔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소를 끌고 이래야 이래야 이래야 이래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시합 중에서 갑이 이겼어요? 을이 이겼어요. 신용이라도 하는 그 아들. 아버지의 어명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순종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갈 거 뻔히 알면서.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지승 씨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닷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1: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만물의 창조자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합니다.

극동방송 아뮤 앨범 가운데 테너 노영환 씨의 목소리로 먼저 찬양했고요.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리고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이렇게 힘차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이선희 자매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빛과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령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였고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한 가지 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의 동침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적진 깊숙이 밀어넣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었고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짧게 보면 10개월 그 이상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은 평이한 현실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하는 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한 성읍에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한자는 양과 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였고 자기 자식처럼 길러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보통 그러면 자기에게 있는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는데 부자는 자기의 것을 아껴서 가난한 자에게서 자식처럼 기르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듣고는 분노하여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대해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그리고 선악 간의 보편적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인 양심이 있습니다. 보통 나단 선지자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윗은 아, 이 사람이 나를 빗대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충분히 알만한데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그 어떠한 자책이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그 죄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꾸중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냈고 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게 다 주었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모자라지 않게 내가 이것저것을 더 채워줄 수 있었는데 너는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결국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울과 여로보암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왕은 하나님을 버리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보면 사울의 뒤를 그대로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려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왕의 아버지가 가혹하고 혹독하게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는데 이제 왕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좋은 왕이 되어 달라는 청원을 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어야 하는가 의논합니다. 제일 먼저 의논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연로한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어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마음에 이 조언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짊어지운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 말을 더 좋게 여겨서 자기의 대답을 들어온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

보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 일에 실패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열 지파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남유다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내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가게 돼요.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 염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꺼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실 텐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기 방식의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쌓아두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먼저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로보암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의 남은 생애는 어떠할까?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길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이 여로보암의 이름을 꺼내어 놓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죄와 맞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버렸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기의 죄가 드러난 지금 이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핑계거리를 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바세바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이나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그 죄에서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여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책망받은 후에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히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다 꺼내어놓고 오로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서 이 다윗이 유일하게 놓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끈, 그것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늘 죄짓는 자들이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마치 돌에 각인되어 있는 글자처럼 한번 죄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그 죄를 끊어내기가 여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죄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도록, 자신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뒤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윗이 용감했다, 용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고 있는 다윗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조차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리에 이 다윗이 붙들고 나아간 것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속에서, 아니 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울 죽이기를 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 다윗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한 그 결정과 결단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말씀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죄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쉴 틈 없이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붙들고 내 백성답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라보고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주신 약속처럼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위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취하여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거주민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살고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담으셔서 은혜다운 일들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는 것도 은혜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높일 때에도 우리를 낮출 때에도 우리를 살릴 때에도 우리를 죽일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은혜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서야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죄의 기름을 알아 그 길에서 뒤돌아 설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우리는 단 한시도 주와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세상에서 너무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강건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나 없이 손에 쥐게 되는 부요함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나 없이 강건한 것이 결국 무엇으로 맞춰지는 것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도,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나는 주의 백성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내 입술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이 싫은데 혹시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 기대해서 그런 헛된 고백 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리에서도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은혜며 하나님 주신

0: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고백하는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기 죄의 길을 쫓아갔지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다시 꺼내어 들므로써 죄를 죄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그 입에서 뱉어지는 책망에 눈을 떴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회개의 기도로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 용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 떠나 죄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죄를 죄로 보게 하시고 죄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죄를 쫓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진리와 거룩과 의의 자리에서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여름더위 대신 여름철 같은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취약 지역에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여수가 18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이 15도, 평양과 함흥, 춘천과 강릉이 14도, 강계 13도, 해산과 청진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신의주가 24도, 대구와 부산, 여수와 제주가 23도, 대전이 22도, 평양과 광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과 서울이 20도, 목포가 19도, 함흥과 해산 18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로 시작해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아, 하나님의 은혜로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빗줄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나누어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죄를 쫓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에입니다. 오늘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는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환경이 우리의 웃음을 그치게 할 그때에도 웃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기쁨과 사랑을 선택해야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무언가 할 말을 하는 것이 급해서 입술부터 열기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맘먹어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그분과 이야기할 때 평안을 얻게 되니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을 수 있지요. 그분은요,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는 아침에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아침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이십니다. 이 아침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기쁨의 생수를 넘치게 부으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준비하여 주소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소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설령 오늘 내가 예상하지 못할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나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예상치 못한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더 많이 일하여 주시고 더 친밀하게 함께하소서. 주님을 언제나 사랑합니다.

에게 주신 거 감사드리죠. 인간의 첫사랑을 아는 것은 어머니요.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우리들의 애인이 어머니요. 그 어머니,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배당이었죠.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애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먼저 배우느냐 영어를 먼저 배우느냐 뭘 먼저 배우겠어요? 엄마가 미국 사람이니까 첫 배우는 게 영어야. 첫 마음이. 그 다음에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죠.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 말을 계속 쓰어가면서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영어 ABC도 모르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보내놓고 영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도 어머니요. 아파도 어머니에게 가고 외로울 때도 어머니한테 가고 우등상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건 엄마. 그 품에서 우리는 용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실패해도 성공해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머니 품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도 못 나오고 구구법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것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누가 어머니를 도망가게 하지 않게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어머니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한번 가시면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어머니에게 선물을 해보세요. 어머니에게 휴가를 줘보세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사제지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혼탁해졌다고 그러죠. 제자가 선생을 가리키는지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구타하고 선생님을 모함하고 총장실을 때려부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는 대한민국,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상실된 현실에서 어떠한 교육이 창조될 수가 있겠나? 우리가 어려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은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갔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 대통령은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스승이 있다면 영적인 스승 또한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하고 세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로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만난 것은 가장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 같은 제자를 만났다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상과 학문과 생활과 인격에 대해서 글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종합해서 남겨놓은 사람은 제자 플라톤이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역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되느냐? 훌륭한 스승이 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가서 택시를 잘못 탔는데 택시 선생이라고 그래서 택시 선생님 기겁을 하더라고. 나 선생이 아니다. 난 택시기사다. 일본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센세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안 쓴대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나 지게꾼 보고도 김선생, 이선생, 박선생, 홍선생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선생, 스승이라고 하는 그 존칭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장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힘이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희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님, 제자, 가르치고 아느냐 모르느냐? 너희가 아느냐?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데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쫓는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남을 가리키지.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천천지한이 돼가지고 자식 때에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소도 팔아서 자기네들이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애들은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의죠. 사과밭 하는 사람은 사과 과수원도 팔고 뭐 소도 팔고. 하나님께서 유대 격언에 물고기 세 마리를 주면 하루는 먹을 수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우리 어머니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는 게 엄청 많으시더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학생, 학시극도 알아야 하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 범절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는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제자의

할 도리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도지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성직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장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스승이 되면은 그것은 잘 되는 나라예요. 제자들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인간 차원에서 절대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내가 조그만 애들을 좋아해요. 뭐 내미 누가 가다가 나 조그만 애만 보면 내가 멈춰요. 이 다음에 제가 자라서 뭐가 될까? 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 야, 내가 여학교에 가서 부흥회 많이 했어요. 그 여학생들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적에는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2,000명, 5,000명이 교정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깔깔대고 좋아하는지 모르지. 나는 그때 봤을 때 아, 쟤들이 엄마나 되면 우리 엄마는 애를 열흘 낳는데 쟤들은 몇이나 날까. 이때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80년 내지 100년이면 대한민국이라고는 존재는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애 하나 낳는데 100만 원씩 주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1억을 주더라. 하나님이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들어서는 애 많이 낳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 감정을 잘 이해하는 스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도 스승이 되면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돼요. 목사가 되려면은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어 홍 목사?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디 신방 가기도 게을러서 안 가고 뭘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참 바울사도처럼 매도 많이 맞고 감옥소에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스승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백해무효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죠. 참 나는 중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선생님이 내가 했다고 교무실에 가서 얼마나 기합을 많이 받고 나왔는지 그 선생 아예 난 미워서 서양사 선생이요 석만균 선생이라고 그 나 하지도 않았는데 앞에 앉았는 애들 다섯 명을 교무실에 데려다가 그때는 우리가 나무총으로 연습을 했다. 그 나무총을 여기 무릎에다 놓고 꿇어 앉으라고 그래서 한 5분만 꿇어 앉으면 못 견뎌요. 그래 일어서려고 그러면 또 와서 따기 때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배우면서도 그 선생님은 서양사는 잘 가르치더라. 역사 선생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다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 6학년 담임 선생님, 자기가

일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국어책을 갖다 읽히는데 누구든지 잘못 읽으면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시작을 하겠어요. 그때 내가 그 국어책을 다른 애가 잘못하면 일어나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에 목사가 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6학년 유근홍 선생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국어는 잘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때 배운 그 국어 철자법이나 읽는 법을 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아 후에 하나님께서 나 목사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 반에 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 헬런 켈러,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래클랩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 세계에서는 대단한 경탄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헬런 켈러의 선생님인 앤 설러번,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 선생님이 없었으면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났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앤 설러번이 자기 일생을 헬런 켈러 위해서 사랑으로 바쳤고 시간으로 바쳤고 은혜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미국의 응변대회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미스 마카온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고 고등학교 땐 미스 마크빈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영어를 배웠는지, 그래서 응변대회 나가서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 덕분이었어.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라고 그랬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해라.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기만 강의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조용한 장소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어두운 장소지요. 하박국은 파수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는 장소요. 세리는 성전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정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해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별의 장소고요. 순교사들은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장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적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4시부터 5시까지는 방에 들어가 성경 한 장을 읽고 펼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방에서 무슨 사람 얘기 소리가 나더래요.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신 후 하루를 시작한다고 대답을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서부터 누구 가리키기 전에 자녀를 가리키기 전에 기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본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 배워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본을 보여줘가지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인데 더욱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들다 그랬습니다. 무리 목사님이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겸손이 주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알고 비천에 거하며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고 남인에게 결점을 알고 업신여김을 달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모욕을 참을 뿐 아니라 달게 받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내게 안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기셨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고독과 죽음의 상징이요 용서와 인내의 상징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태 제자는 이디오피아에서 검에 찔려 죽었으니 십자가를 잘 친 사람입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그도 십자가를 알게 됐죠. 누가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죠.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안드레 십자가에 매여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처참하게 죽었고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스승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1년을 두고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두고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두고 사람을 심어라. 영혼을 두고 말씀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0: 하나님께서 오늘 스승의 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 예수님이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의 스승인 베르톨도 더 조반니는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반니라고 하는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뭐 여행 멀지도 안 갔어요. 술집에 갑니다. 그 앞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14살 때요, 선생님을 따라서 문화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스승은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만으로서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구경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스승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손을 잡고 자주 큰 교회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네가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미켈란젤로 세 번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인간의 창조 목표가 도지사 되라고 사람 시킨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어요. 나 목사 되라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창조됐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식을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잘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여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번 정도 생각해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0: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을 전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력과 재능이 아니라,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음 한 자락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1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인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를 또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인자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소망합니다. 인자 두 글자를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미끄러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한 것은 내 안의 모든 근심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상인 것은 모든 비정상을 고치신 주님의 치유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오늘 누군가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족하려는 자를 일으키며 격려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셨듯 나도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인자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인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주셨듯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인자함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인자 두 글자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심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4203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둘러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1690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9507님 인자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0242님 오늘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인자하신 섬김으로 나 또한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1088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4155님 오늘 하루 만날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0842님 예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문자고요.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죄의 속성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뭐라고요?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아이 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는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성격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었지만 그 내 아이 안에는 여전히 못된 기질과 그 잘못된 성품과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들이 우리의 자녀 속에 그대로 남아있죠. 돈은, 부모가 받은 돈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재성은 물려줘도 변화된 성품이나 구원을 얻은 그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서 제삼을 얻어야 되고 내 자녀도 내가 인생에 겪는 광야들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변화되어지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돈을 벌어서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자녀도 고난과 광야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살아가면서 떡으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광야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또 학생회 교사도 있고 청년회도 교사가 있고 또 장년회도 셀 리더가 있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는 가장 탁월한 교사가 있다면 그건 부모님이었어요. 오늘 교사 주일이죠. 또 목회자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좋고 훌륭한 교사가 있다면 부모입니다.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래요. 아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앞에 있는 깊은 재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는 아빠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가장 행복했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직도 아빠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은 죽는 날까지 싸워야 될지 몰라.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는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문제 앞에 또 자녀들 앞에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여전히 연약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학원을 보내주고 옷을 사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줘서 풍성한 삶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약한 기질과 잘못된 성품들을 말씀으로 길들여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신앙의 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학원을 보내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그 안에 있는 깊은 죄성,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가 나았지만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변화되어졌고 내가 성숙해졌지만 내 자녀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인도할까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모일 겁니다. 왜? 가장 나를 많이 닮았고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화가 너무너무 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 약점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화가 납니다. 근데 기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 장점이 내 자녀의 모습에 드러날 때 역시 부모는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합니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자녀를 위한 교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인도자가 돼야 될 것은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에게도 맡기고 부탁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 자신이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제 7개 소개 중에
그 일곱 개 소개 중에 나오지 않는 소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소개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예수님

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두는 우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기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거부고 대부분은 한 마을의 우리 하나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거기 문지기가 있어요. 이제 밤새도록 일이나 늑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말은 자기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은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미암아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다는 것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참 착해요, 예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죄의 삭슨,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 역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도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도고 강도고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싹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9장과 10장을 잘라 나와서 그렇지 9장의 연속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애시켰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 사회에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요, 싹꾼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종교는 사랑하면 안 되냐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불교도 존중하고 또 천주교도 존중하고 힌두교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이 나는 문이니라고 할 때 많은 문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관사 더가 붙은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니라고 할 때 그 길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데 어디든지 천국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의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욕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는 다른 종교를 믿을래 그러면 그게 네 자유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뭐라고요?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존중할 수 있지만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유일신에 근거한 종교예요. 유일신이라는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생기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이 한 마을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가 가자!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자기 양은 다 알아듣고 모여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가게 되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뒤에 16절에도 또 27절에도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내 음성을 들었겠거니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다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시든지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지 여러분들은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죠? 아이가 냄새를 맡고 엄마를 아는지 음성을 듣고 엄마를 아는지 얼굴을 보고 엄마를 아는지 모르는데 어린아이도 엄마의 품과 다른 사람의 품을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 당국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자신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데서 넘어서서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찬송도

왜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살지 않고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의 헛된 거 이끌렸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했거든요. 왜?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그러면 사람들은 그저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풍성한 생명은 물질의 풍요에서 사람들은 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더니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을까요? 부자도 자살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살의 통계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자살해요. 풍요로운 삶이 자신의 인생을, 그 많은 돈이 전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도록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자족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마음이 낮아질 줄도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줄을 알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필요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배우게 됩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풍성한 삶은 물질의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가득 찼던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아파트를 사고 세상에 성공을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만 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만 남탓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 이것은 나는 변화되기 싫어요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상입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든 또는 내게 좋은 일들이 찾아오든 기뻐 날뛰는 것도 중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누릴까를 생각해야 되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 탓까지 합니다. 교회 와서는 목회자도 탓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양식이 떨어져도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떨어져도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은 변화되기 싫어하는, 마치 자신은 전혀 변화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어렵지만 감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풍성한 삶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변화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웃도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의 소리는 들리는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강력한 유혹과 정욕

0: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옛사람의 정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광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습니다. 나의 불순종에서. 주님이 내 앞에 나를 인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따라간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렇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에게 아파트도 사주었고 좋은 직장도 물려주었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썩을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자녀에게 진짜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 그건 단번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만 정말 자녀에게 영원한 것, 썩지 않은 것, 소중한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부모들은 그저 썩을 것, 헛된 것,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다가 풍성한 삶도 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올바르게 너는 목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았더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요, 전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승리자의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평생에 어느 한순간 주님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닌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룻길 같은 짧은 인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가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욕망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지,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그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귀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한 모든 교사들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국에 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입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하던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나라 이 사회가 온통 갈등과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가정의 윤리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약해져서 더 이상 이민족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교만해진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5월 21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인자입니다. 인자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인자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입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목사님.
1: 네.
0: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참 많은 것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겠다라는 선포를 할 때가 있잖아요.
1: 아, 그런 분들 꽤 있죠.
0: 네.

0: 그런 분들 보면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를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1: 그렇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든지
0: 와 잘 나가는 그죠 기자셨잖아요.
1: 기자셨고 IMBC 사장님이셨는데 아, 또 그 길을 뒤로 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걷는 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게 네. 단순히 내가 결심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0: 아.
1: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것처럼 아마 그런 부르심과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조차
0: 네.
1: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0: 그 인도하심이 네. 우리에게 늘 있으실 텐데
1: 네.
0: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어쨌든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1: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인이 오고 인도하심이 있을 때
0: 네.
1: 우리가 좀 우리를 기꺼이 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순간순간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 선택들이 과연 나를 주님께 내어드린 선택일지 그냥 고민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부장님 어떠세요?
0: 엄청 고민 많이 하죠.
1: 맞아요.
0: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고백을 하기를 먼저 사인이 왔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좋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그러니까 모든 순간들마다 조급하지 않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일이 우리한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뭐 이야기의 주제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선교사의 길로 가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마음 한 자락을 원하시지 않나 그런
1: 맞아요.
0: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1: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요.
0: 네.
1: 부르신 분이 책임지셔야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런 마음 한 자락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빛나는 가족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 인자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또 어떤 찬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지 퀴즈로 만나봅니다.
0: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는 전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막 손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가가 무엇일지 한번
1: 어려운데요.
0: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 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1: 네.
0: 조금 더 감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2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이 전쟁의 승패는 칼과 병거가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0: 제 문제를 빼먹었네요.
1: 이 내용과 잘 어울리는 찬송가가 무엇일지

0: 예. 1번 내주는 강한 성이요. 2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뭐 목사님과 또 찬양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칼과 병거에 더 의지하잖아요.
1: 맞아요.
0: 당장에 눈에 보이는
1: 네.
0: 칼을 휘두르면
1: 네.
0: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네.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기도가 더 중요했군요.
1: 맞아요. 그 칼과 병거보다 더 큰 싸움의 현장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크신 하나님에
0: 네.
1: 대해서 생각해보면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내주는 강한 성이요. 2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나눌게요.

0: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가사 첫 절부터 제목이 나왔으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요. 뭐 올 초쯤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나눠주셨는데
1: 네.
0: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는.
1: 제가 그런 것 같네요.

0: 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갈등 형태로 이게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싸움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주는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들, 내 삶의 현실에 대한 어떤 싸움들은
1: 네.
0: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이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제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게 뭐 그냥 뭐 시간을 말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연결어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이 17장부터 벌어질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어떤 사인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1: 네.
0: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퀴즈를 이야기하면서
1: 네.
0: 이 싸움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들어서 싸웠던 아말렉과의 이제 르비딤 전투를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요.
1: 네.
0: 그 르비딤 전투가 언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한동안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막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적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모세한테 화를 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건 맞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시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르브딤에서 어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과 이제 불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1: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우리도 지금 뭐 연초에 많은 신앙적인 은혜들 또 경험하고 부흥회들 많이 하잖아요. 또 결단도 하고, 이제 5월, 6월 이제 곧 들어설 텐데, 돌아보면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던 것보다
1: 맞아.
0: 이런 원망과 불평 드렸던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부장님 어떠세요?
1: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0: 네.
1: 인간의 모습인 것 같다로
0: 맞아요.
1: 정리가 됩니다.
0: 가름하죠.
1: 네.
0: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할 100가지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할 어떤 그런 말들, 그 한두 가지 것들이 제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1: 아,
0: 해요.
1: 그때?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원리가 이렇거든요. 사탄이 바로 이런 틈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뭔가 교회가 흔들릴 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무너져 있을 때,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좀 믿음의 슬럼프가 왔을 때, 오히려 그때 사탄이 아말렉 같은 존재를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더 깊은 어떤 우울감에 빠지도록 사탄이 우리를 이제 뒤흔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은 뒤처진 사람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군대와 정면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대표하는 것은 뭐냐면, 힘 빠진 틈을 노리는 존재로 마귀가 그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기도가 무너진 우리의 존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출애굽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할 거야

0: 하는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 삼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승장구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어떤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습관, 옛사람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연약한 고리를 연결시켜가지고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 가운데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관건일 텐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좀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해요.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 네.
0: 보통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이나 장수들이, 우리는 이제 그런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장군과 장수 뒤에 가가지고 사기가 올라간 군사들이 상대방과 싸우는,
1: 네,
0: 그런 이제 드라마들을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가 장군이고 이 공동체 리더인데,
1: 맞아,
0: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1: 자기만 피하는 건가?
0: 맞아요. 자기만 산으로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연출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냐?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전쟁의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1: 네.
0: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깨닫는 거죠. 아, 이 전쟁의 승패가 이 전쟁터 아래 실제 전쟁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아니라 바로 여기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손을 들어서 그 기도를 돕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흔하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몇 해 전에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이제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1: 네.
0: 광산이 무너지면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래 갇혀버렸어요.
1: 네.
0: 전문가들이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산해 보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식량도 부족했고 구조 장비도 닿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상에서 가족들이 구조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임시 천막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밤낮 없이, 특별히 이 크리스천 가족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인 그 현장을 그때 당시 기자들이나 주변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희망의 캠프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에 갇힌 광부들을 두고 함께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기도했다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그 지하에 있던 광부들도 서로를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졌어요. 결국 69일 만에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구조작업이 성공하게 되고 광부들이 구조 캡슐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 어떤 구조의 승패가 이 구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그 광부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구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출애굽 17장에 그런 전쟁의 승패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칼을 잘 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유능해가지고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내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큐티책을 열고 아니면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0: 오늘 이런 믿음의 싸움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불렀거든요.
1: 네.
0: 찬송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떤 시대의 어떤 암흑 속에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흔들리고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마틴 루터가 이 싸움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강한 성 대신 방패와 병기 대신은 하나님의 손에 이 싸움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청취자 가족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이 뭐 단순히 용기 내자 이런 노래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 오늘 이 하루 내 삶의 싸움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의 선언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자, 오늘 나눠주신 묵상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다 짐작은 하셨겠지만
0: 네.
1: 아직 정답자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강한 성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혹 그럴 수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해결처럼 안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굳건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찬양 다시 한번 나눌게요. 찬양의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오늘의 힘내송이었습니다. 바로 정답은요?
1: 1번 내주는 강한 성이오였습니다.
0: 내주는 강한 성이오는 부를 때마다 이 정도의 웅장함은 있어야지 라는 마음이
1: 맞아요.
0: 있습니다.
1: 맞아요. 제가 처음 이 곡 듣는데 네. 앞에 너무 웅장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강한 성과 방패와 병기로 임재하는 느낌이었어요.
0: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네. 오늘 힘내송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용 또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1: 하루하루 좀 쉽지 않다고 느껴요. 뭐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뭐 여러 이슈들이 많으니까 내 삶이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근거와 동기를 내 안에서 찾지 말고 네. 우리 주님이 강한 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병기가 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참 그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네. 싸움이 일어났지만 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싸움을 일으켰지만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0: 왜 그럴까요?
1: 맞아요. 우리가 참 까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것을 좀 오늘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일이다도 네. 주님께 한번 물어보는
1: 맞아요.
0: 그런 습관이 좀 맞아요. 몸에 배웠으면 좋겠네요.
1: 그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이 결국에는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0: 네. 조급함. 네. 그 문제가 생기면 조급함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데
1: 맞아요.
0: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1: 맞아요.
0: 마음 편하고 싶어서.
1: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눈에는 파도만 보이잖아요.
0: 네.
1: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찬송에 그런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서
1: 맞아요.
0: 그 네. 모든 문제를 아래면 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아멘.
0: 오늘 힘내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까지 전해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인자입니다. 우리 인자하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인자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1: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송철승 목사였습니다.

욥기 엘리후가 또 말했다. 사람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지. 정말이지 무가치한 삶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던 나를 구하셨어. 난 다시 살아났어. 다시 빛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일하십니다. 확실한 파멸에서 우리 영혼을 끌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보고 비단에서 살게 됩니다. 욥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말을 끊지 말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명을 벗기를 무엇보다 바라니까요. 할 말이 없다면 잠자코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끊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지혜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다.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

이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뒤엎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 많고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33장 26절에서 34장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완자는 결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백지 두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백지에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일일이 다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적으라 그러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한 장 갖고 모자랄 정도로 막 열심히 적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적으면서 와, 속이 진짜 후련하다. 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열심히 적을 거예요. 다 적고 난 다음에 다음 표지를 넘기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당신이 앞에 적었던 그 점을 빼놓으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천사이거나 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천사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고 찌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사랑하고 더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힘을 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 안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상처받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가정이란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약점, 아픔과 실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고 나타내도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마산재건교회 속한 모든 가정가정마다 정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이거 갖고 싸우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삼일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 갖고 싸우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싸우신 분 있습니까? 대부분의 싸움의 주제는 이 입을 내가 개라. 왜 양말을 벗어가지고 그렇게 아무데나 놓느냐. 조금 늦으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해야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밥 다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왜 그냥 이렇게 늦게 오냐.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용돈 적게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아마 할 거고. 운전하다가 옆에서 남편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럼 네가 운전해라. 그러고. 유치원 애들처럼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부부싸움의 주제는 다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도 역시 시시콜콜한 것.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차를 선물해줘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차문을 열어줄 때 아내는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둑한 월급 봉투가 아니더라도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줄게요. 하고 말 한마디 그것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치해 보이고 시시콜콜한 것이지만 거기에 작은 행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잡지에서 부부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 중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서 회복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너희가 할 말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할 말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바닷가를 함께 걸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도무지 내키지 않았지만 헤어질 사람이니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그거라도 들어주자 하면서 바닷가로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서먹서먹하고 이제 곧 헤어질 사람인데 이혼할 사람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냥 묵묵히 그 바닷가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 바람에 아내가 깜짝 놀라서 넘어지게 되고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때 손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빠져서 바다에 쓸려가게 된 것입니다. 비싼 반지이지만 이제 헤어질 것이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남편이 그 넘어져 있고 그리고 놀란 가슴을 갖고 있는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더니 그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남편의 이 엉뚱한 행동에 아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반지가 외로울 거 아니야. 내 반지가 함께 있으면 당신 반지가 외롭지 않을 거야. 네, 오글거리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공감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묶였던 그 감정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점점 더 그 관계가 멀어질 겁니다. 하지만 서로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인 그 여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같이 결혼하고 또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여자와 결혼하는 완전히 복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단점이 한 두 가지 정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단점만 바꾸면 내 아내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매일같이 그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좀 고치세요. 여보, 그것만 고치랬잖아 제발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렇게 지내던 이 완벽한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결국

0: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부족한 여자는 남편이 봐도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냥 아예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 칭찬하자. 그래서 여보 너무 잘했어요. 여보 너무너무 좋아요. 여보 센스가 최고야. 그렇게 칭찬만 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여자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자존감이 생기고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그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 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아,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믿음

일이 이토록 큰 일로 번져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어머니의 친정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부엘세바부터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광야도 있고 길이 험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97년 전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던 그 길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100km 정도쯤 갔을 때 수루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이 일 이후에 겪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죠. 광야라는 것.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디가 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의 밤은 무섭죠. 그리고 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그냥 잘 때 너무 자지 않고 너무 지쳐서 옆에 있는 돌을 베고 그냥 잤다는 이런 표현들은 야곱이 이 일 이후에 그가 겪은 초조와 불안,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실패로 이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가정이 어렵게 되는 요소가 되고 우리 인생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야곱이 여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정말 이상한 꿈입니다.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꼭대기 지점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꿈을 꾸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저 사다리는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말해주는 거야. 사람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좀 더 편안해지려고,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사다리를 오르듯이 오늘도 내 삶의 환경 속에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삶, 바로 그 삶이 내 삶이었어. 거기에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사다리가 끝나는 그 지점,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절망했던 것만큼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저 사다리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가 기대했던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돌은 자기의 상징이잖아요. 이 베개에 뱉던 자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할 때 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수르라는 곳,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는데,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는 떠나서 바로 앞으로 한 700km가 더 남은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주지 않아요. 준비되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칼이 되고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복을 부어주세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도 그렇잖아요.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되지 않았어요.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까지도 탈취하는 사기꾼과 같은, 그리고 도적질과 같은, 또 이 땅의 것만 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 어떤 복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훈련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만 받았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 약속 받고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을 떠나 하란으로 향했는데, 이제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더라. 그래 됐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와야르 웨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된 것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이 말을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뭘 봤어요? 그가 우물을 봤다 그랬죠. 우물을 봤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는 우물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 곳, 생수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는 그 감탄사도 되고요.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물이 떨어져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양이 세 떼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다는 건 뭐죠? 목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모일 만한 시간도 아닌데 그곳에 목자가 있어요. 우물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이 그렇게 걸어왔는데 내가 제대로 왔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라반의 집을 아는 사람인지,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볼 수 있는 곳이구나.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죠. 게다가 사람이, 목자들이 모일 시간도 아닌데 거기에 목자들이 양이 세 떼나 있고 목자가 세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필요하죠? 내가 바로 왔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

을 아느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떠난 지 97년이 됐으니까 잊혀졌을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왜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그때는 워낙 세월도 오래됐지만은 이 도적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지 아니면 뭐 실패해서 어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와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얘기할 때 여기 번역에 한국 성경 번역에 또 빠져있는 거예요. 보라 있어요.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구나.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짜짓게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라헬을 보면서 그 77세 된 할아버지가 두세 명, 목자 두세 명, 서너 명이 움직여야 될 그 돌, 이 우물 덮개를 딱 제끼고 이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라헬을 붙들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웁니다. 이 이해 못할 일이죠. 라헬이 보면 웬 남자가 자기한테 갑자기 입 맞추더니 또 끌어안고 자기를 울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단순히 반가워서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놀라움과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 야곱이 감탄할 만하지 않겠어요? 지도도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방향만 보고 왔어요. 근데 바로 왔어. 우물도 있어. 목자가 없는 시간인데 목자가 있어. 그 목자들이 라반을 알아. 그런데 마침 라헬의 딸이 와. 이게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요 일 앞에 전부 다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다 집어넣어 보세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야곱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이토록 섬세하고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 가려서 희미하게 뚜껑 덮여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조금만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흔적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있다는 것,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잘 자라서 여러분의 삶이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이 우리의 믿음을 길러나가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미리 드렸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이가 시험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할 때 부모가 야 그래 힘든 시험 치지 말고 그냥 학교 가지 마 그런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는 혹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친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해야지. 그래도 가봐. 너가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험이야. 그 시험 치게 만들잖아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고난이 뭐냐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 리브 저 뭡니까? 이 라엘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생질이 왔다고, 우리 고모 아들이 왔다고, 저 멀리 부엘세바에서 왔다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 랍비들은 좋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이 라반이 요새 저 뭡니까 야곱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서 이게 입 맞추고 끌어안았다는 것이 능동형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속적으로 안았느냐? 계속 안으면서 야곱의 몸을 수색했다는 거예요. 보물 갖고 없는가? 왜냐하면 이게 근거 있는 얘기가 뭐냐면 24장 2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종이 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일 때 준 게 코골이 금으로 된 이 팔찌, 이 보석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30절 보니까 라반이 이걸 보고 야곱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라반이 야곱이 부잣집에 왔으니까 보물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계속 포켓을 뒤집어 보고 어디에 있는지 그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 라반은 탐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자기 조카와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바꿔요. 너 어떻게 하면 너 일한 거 보수를 받을 수 있겠니? 예,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제가 라엘을 사랑하니까 라엘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이 계약도 보면, 원어를 보면요, 아주 일 시원찮게 하면 주지 않는다, 계약 이행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삼촌과 이 조카 사이를 고용과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만들었어요.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7년이 아니라 첫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라엘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질문해요. 정말 야곱이 레아가 들어온 줄 몰랐을까요? 그래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과 달라서 그때는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라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레아야, 너는 눈도 흐리고 하니까 정상적으로는 결혼하기 쉽지 않을 거야. 오늘 밤에 야곱에게 들어가. 그 대신 야곱과 잘 때 한마디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어. 아마 그렇게 부탁했을 걸지는 몰라요. 이거는 추론이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네. 자고 나니까 레아예요. 이게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라엘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 동네의 관습이 이 맞이를 치우지 않고는 둘째를 보낼 수 없다고.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뭘까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취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것 아니겠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형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여기서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했어요. 14년. 게다가 이 야곱의 그 수입을 10번이나 사기를 쳐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것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야곱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해서 야곱과 이렇게 뭡니까? 이 관계를, 그 아들들과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고난의 20년을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졌고요. 자, 레아를 이렇게 데려올 때 여종 실바를 줬고요. 라엘을 데려올 때 피를 흘려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4명이에요.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12지파를 하나님은 여기서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삭에게 아들은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또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에 가서 12명이 됐죠. 예. 11명과 딸이 있었는데 요셉이 들어오면서 두 지파를 이루고 12지파를 이루고 그렇게 이 자손들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통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시린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배신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12지파를 만들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과 이 의미가 없는 시련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시련 겪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가 받는 고난을 다 이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이 믿음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힘을 내셔야 돼요. 20여 년의 연단이 야곱은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게 하셔서, 연단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깊어지고 내면도 살필 줄 알고 세상도 넓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 가운데만 있으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2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자신이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죠.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결혼할 때에 신부집에 주는 돈이나 물건을 말하는데, 고대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이유가 된 것이 사람은 바로 노동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자기가 가진 돈이 없는 야곱은 자기의 노동으로 7년을 수고한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7년, 길면 길고 짧은 세월을 이제 노동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들지 않아요. 감당하기 쉬워요. 그런데 7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7년을 해야 돼. 그때부터 야곱은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게 아닌데 인생은 뭘까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 글에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이 기간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앉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학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5월 21일로 정했다고 해요. 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챙기고 나면 정작 부부끼리 챙길 날이 없는데 참 감사한 날이죠. 부부 사이라는 게 참 묘해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가끔은 제일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 보는 사이라서 새로울 게 없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부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전히 상대방을 궁금해한다는 건데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오랜 시간을 흘러도 오늘 뭐 했어? 물어보고, 그때 그 일 어땠어? 다시 한번 물어봐주고 또 들어주고, 다 안다고 단정짓지 않고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작은 호기심이 두 사람을 끝까지 함께 가게 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한 몸이 된다라는 건 똑같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 끝까지 서로를 향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잠시라도 내 아내, 내 남편 얼굴 한번 쓱 보세요. 수고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는 덤으로.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